지나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망각의 능력은 그 다음일 거예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유재하 지난날.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어떤 일이건 완벽하게 깔끔한 마무리는 쉽지 않은 것 같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항상 어떤 후회나 아쉬움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이상 미련을 남기는 거, 거기서 멈추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되는 이 순차적인 어떤 자연적인 시스템이 정말 고마울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지우개로 벅벅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은 아니 그렇게 안 잊고 생생하게 항상 다 머릿속에 떠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매번 매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밤이고 낮이고 이불킥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거기서 일단락하는 거, 이게 여러모로 좋고 그리고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붙들고 있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면 붙들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락치기, 내려놓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하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도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원음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금과 은의 고교 우량아, 최혜영의 고교생 일기 두 곡 이어갈게요.

짧은 글, 긴 여운. 식탁 위에는 아보카도가 며칠째 놓여있다. 반짝이는 초록빛 껍질이 검은 빛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적도 위에 선을 긋듯이 칼을 갖다 대지만 아직 잘 들어가지 않는다. 과카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보카도와 토마토와 양파와 라임과 후추가 필요하다. 아보카도의 원산지는 페루, 토마토의 원산지는 평택, 양파의 원산지는 무안, 라임의 원산지는 미국 플로리다, 후추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이 모든 걸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다니. 플로리다의 템파에서 생산된 인삼비료로만 아르헨티나에서 콩을 재배하고 그 콩은 사료와 기름으로 가공된다. 사료는 태국으로 보내져 달걀 사료로 사용되고 그 달걀은 가공 포장되어 일본이나 유럽의 슈퍼마켓으로 보내진다. 전 세계에서 온 상품들이 차곡차곡 진열된 슈퍼마켓은 늘 붐비지만 대체로 평화로워. 바코드 찍는 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지고 팔리지 않은 야채나 과일이 한쪽에서 썩기 시작하고 수입 맥주 네 캔을 만 원에 팔고 중국산 고사리는 국산 고사리의 반값이고 아보카도는 특별 세일 중이고 과카몰리를 만들었는데 어쩌나 아보카도가 익으려면 멀었으니 너무 멀리서 온 아보카도는 대체 언제나 익으려나.

노영심의 아침에였고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나희덕의 시와 물질이었습니다. 시와 물질은 소외되고 침묵을 강요받은 존재들의 맨얼굴과 목소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무대와도 같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비인간 존재들이야말로 실은 지구와 인간을 지탱해온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인은 인간이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생명과 연대 감각의 회복이라는 그런 과제를 위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한편으로 오늘날 시와 시인의 역할을 엄정히 따지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습과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비로소 연결되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인간 외의 존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을 함께하고 있는지 남다른 관찰력과 또 남다른 그런 표현력을 동원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에도 인간 외에 많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일상의 모습들을 조금은 색다른 시점으로 색다른 표현으로 관찰해보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늘 무심하게 옆에 있는 것 같은 존재를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생명체는 아니지만 진짜 무심히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에도 제 눈에 들어오는 뭐 마이크라든지 늘 이렇게 묵직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사람 못지않게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곁에도 많겠죠? 가장 가까이에 뭐가 보이시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어느 날 이런 표현을 나도 모르게 다들 하실 거예요. 그 어떤 그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것들에 그냥 불쑥 참 이 존재가 고맙다라는 생각, 아우 이게 있어서 내가 뭐 밥을 벌어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있고 네, 그런 존재들이 다 해당하는 얘기일 겁니다. 사람이 가장 많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예, 더 많은 어쩌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로 가늠하기도 힘들죠.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제가 늘 습관처럼 약간 그 내비게이션이나 자동차가 이게 처음 켜지고 뭐 나오는 안내음에 일일이 대꾸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턴가 그냥 우스갯소리, 뭐 농담, 대꾸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예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기계와 사람 간의 예의. 왜냐하면 뭐 운전은 제가 하지만 어쨌든 함께 가고 있는 거니까 잘 부탁해, 안전운전할게 뭐 이런 식의 쓸데없는 혼잣말 같지만 그것도 하나의 대화라면 대화고 예의라면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유난히 제가 말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 질문하지도 않은 것에도 답하고 그랬던 게 오늘 이 글을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와닿네요. 자, 1부 끝곡은 신청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미수님의 신청곡 장남들 바람과 구름 전해드리고 2부로 갈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권용섭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커피님 일찍 오셨네요. 아 이제는 노출을 화요일만요? 제가 3일부터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했는데 일하는 곳이 너무 바빠서. 아 그렇군요. 근데 화요일에는 좀 덜한 건가요? 아침 6시 출근, 2시 퇴근인데 6시부터 1시까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너무 바쁜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대요. 그럼 화요일은 어쨌든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런가 봐요. 그래요. 문자 신청을 일일이 뭐 못해주시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신청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귀로만 편하게 들어주실 수 있으면 그게 그나마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건 괜찮은 건지 또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 애청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1102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복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와 달리 화창하네요 라고. 맞아요. 오늘 아침은 햇살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게 반가워라 감정보다는 아침부터 너무 눈부신데?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아, 황금박쥐님 새벽녘 기온과는 다르게 따가운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네요.

지금의 모습을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독수리님 어서 오시고요. 148호 쓰시는 분 정인님, 경민님 반갑습니다. 자, 킴 칸스의 베트 데이비스 아이스 준비했고요. 그리고 필 콜린스 Another Day in Paradise까지 두 곡이에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7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덕님, 네. 어떤 얘기 뒤에 주신 건가 한참 파악하느라 이게 지금 방송 중인데 저 혼자 그냥 일시정지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3186 뒷번호 쓰시는 분 정인님, 정인님은 네, 아 괜찮습니다. 일부밖에 못 들으신다고 갔는데 가신 다음에 제가 또 혼자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죄송한데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7136 뒷번호 쓰시는 분, 새로운 직장으로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게 낯설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아 실수도 많고요. 그래도 아침마다 보는 풍경이 신선하고 재미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그 늘 타고 가던 버스가 아니라 뭐 다른 버스를 타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어쨌든 동선이 바뀌면 눈에 들어오는 아침 풍경 모든 게 조금은 새롭고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태님도 어서 오십시오. 여기 고향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아침이에요. 모두들 행복하게 시작하세요 하셨습니다. 사진도 멋지게. 아, 그런데 항상 바다, 산 사진을 너무 멋지게 찍어주셔서 진짜 그런 쪽으로 뭘 준비하시는 건 아닌 거죠. 사진들이 다들 너무 예쁘고 구도도 멋있고 그래서 대충대충 그냥 막 찍어서 간직하는 사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우리 독수리님, 늘 운행하시는 그 버스 승객분들과 같이 듣고 싶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부탁드리고 문자는 미리 주시는 거죠? 모닝 이즈 브로큰, 캣 스티븐스의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헬스브로큰 캐스티븐스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7824 쓰시는 분이, 저도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매일 아침 소영님이 말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출근길이 꽤 마음에 드는 동선이라 요즘 하루하루가 조금 신선하고 행복하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종덕님 글 다시 한번 찬찬히 봤거든요. 짧은 글 긴 여운 때 그 이 세상에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로서 항상 곁에 있는 그런 감사한 것들, 존재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걸 듣고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처불상이니 사사불공하라는 대종사님 말씀도 있잖아요 하시면서 모두가 은혜인 것이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 순 없지만 어떤 존재나 그런 것에 이 마음으로 표현하는 건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자, 2부 마무리는 김정태님 신청곡으로 준비할까요? 로라 브레니건의 글로리아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김범중님의 신청곡 구창모의 방황 전해드려요.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고요. 자,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혹은 영화 이야기 함께합니다. 극장 문 앞에 서 있고 문자는 우리 극장 다 돌아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극장으로 함께 가시죠.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정점에서 시한부 행복을 받아들여야 하는 남녀의 안타까운 사랑을 표현했던 영화 편지입니다. 1997년에 개봉한 영화죠. 박신양, 최진실 주연의 눈물 콧물 쏙 뺐던 멜로 영화. 8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그해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했고요. 98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다 관객상을 받았었네요. 영화의 내용을 살짝 보자면 국문과 대학원생인 정인, 최진실이죠. 정인은 매일 기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어느 날 기차역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화분들을 구경하다가 기차가 도착한 걸 보고 급히 서두릅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와 꽈당 하고 부딪혀요. 식물연구원인 환유 박신양입니다. 열차표와 지갑을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 정인은 급하게 기차에 올랐고요. 환유는 그녀의 소중한 차표와 지갑을 전해주려고 택시까지 타고서 열차와 나란히 달리는 그런 추격전을 벌입니다. 결국 추격전 끝에 둘은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들의 첫 만남인 거죠. 첫 장면부터 아주 청초한 모습, 또 순정 만화 같은 그런 장면들. 여기에 환유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환유는 항상 뭘 결정할 때, 특히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환유가 정인에게 제안을 해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정인과 결혼을 하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그 계획하고 있던 예정대로 유학을 떠나겠다. 이런 선언도 아닌 제안도 아닌 프로포즈도 아닌 애매한 걸 하는데 정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럴 틈도 없이 동전은 던져졌고요. 안면이 나오죠. 안면이 결혼하겠다 했잖아요. 둘은 결국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정말 그 동화처럼 드라마처럼 알콩달콩 살아갑니다. 함께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행복한 보금자리로 돌아와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여느 이야기들의 결말처럼 왕자님과 공주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행복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어요. 환유가 아프죠. 예, 그리고 머지않아서 정인의 곁을 떠납니다. 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하루하루 그 달라지는 그의 옆에서 뭘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정인이 할 수 있는 건 매일 눈물바다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 든든하게 기대던 어깨가 사라졌음을 알게 된 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삶의 의미도 의지도 사라져가며 해서는 안 될 생각으로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수목원 관리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또 지인 부부를 따라서 서울로 가던 중에 배달된 편지를 차 안에서 읽게 되는데요. 이 편지가 정인을 살게 합니다. OST에서 한 곡을 듣고 갈까요? 정여진의 Too Far Away 전해드려요.

자, 오늘의 영화 편지 OST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를 살게 했던 편지가 뭘까요? 그 편지는 다름 아닌 환희호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말이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여기 없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온다? 그런데 일단 편지가 더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울로 가던 중에 차를 돌려서 환희호와 살던 식물원 사택으로 정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편지에 출처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의 변화를 느끼는데 세상에 환희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환희의 편지는 또 이어집니다. 마치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일상 이야기를 하고 부지런히 정인에게 이런저런 일거리를 시킵니다. 정인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더 이상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남편의 편지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부탁을 받고 환유가 미리 준비해둔 편지를 한 통씩 보냈던 사람이 기차역의 영무원이란 사실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직접 내어준 편지는 비디오 테이프 영상 편지였어요. 이 대목에서 아마 다들 펑펑 울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애절하게 아내에게 마지막 마음을 표현하던 날, 이날 정인이 첫 강의를 하러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정인도 그 중간에 공중전화를 발견하고 자동 응답기를 통해서 사랑한다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 박신양이 찍고 있던 영상, 그 비디오 테이프에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던 거죠. 전화가 벨이 울리다가 그 자동 응답기에 녹음이 되고 뭐 그런 것들. 환유의 편지에 정인은 다시 살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자, OST에서 한 곡을 더 들을까요? 로니 맥도웰의 딕시 전해드려요.

로니 맥도웰의 딕시 전해드렸습니다. 영화에서 환유는 이제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나무를 심으신 게 있었어요. 그 나무 밑에 눈을 감습니다. 장례를 거기서 치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정인의 곁엔 예쁜 아이가 그리고 둘은 그 나무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영화의 엔딩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두 사람의 처음도 아주 우연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차역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비치되어 있던 화분들이요. 바로 식물연구원인 환유가 미리 이제 거기에 그 설치를 해둔 거고 그리고 마음에 든 정인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설정이에요. 네, 계속 어떻게 만날 어떤 거리를 찾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마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행복을 꿈꾼 두 사람이지만 길지 않았던 행복.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가 꼭 시간의 길이로만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그를 따라가려고도 했지만 편지로 그녀를 살게 하고 또 그렇게 대신할 존재까지 등장하면서 절망에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의 앞엔 늘 편지가 힘을 주는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나레이션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남녀가 만나 이렇게 깊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뭐 절망인 줄 알았던 곳에서 다시 이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뭐 길을 찾았다? 뭐 법을 알았다? 그런 식의 나레이션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엄마 하고 부르고 쫓아오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구나 그 울다가 아들이었구나 이제 이랬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그 기차역이 경강역이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경강역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춘천 경강역이죠. 근데 이때 이 역이 어디인지 몰라서 궁금했었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포털에서 검색 한번이면 따닥 나올 텐데 그때는 뭐 잡지를 기사를 이것저것 읽다가 아 춘천이란 곳에 경강역이란 곳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던 또 그런 추억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우리 은미님이 비디오로 영화관에 가서 한 번 비디오로 두 번 봤던 눈물 콧물 정말 쏙 뺐던 영화 맞아요 하셨어요. 비디오로 두 번이나 빌려 보셨군요. 근데 영화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좀 예상이 되는 결말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박신양이 쓰러짐 환유가 쓰러지는 장면이 초반에 이제 나오면서 이거 이렇게 뭐 그런 상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워낙 이제 우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도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울어야 되는 영화로 너무 이제 처음부터 좀 강요받는 느낌도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저는 그건 개개인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이미 약간 드러나는 예고편이나 어떤 상황들이 울 준비 되셨나요?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다 보면 이건 뭐 누가 울어라 마라 할 건 아니죠. 눈물이 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영화 편지로 OST를 따라서 한번 가봤고요. 3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OST에서 한 곡을 더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노래 하나 추억들 4부 첫 곡이었어요. 권용섭님의 신청곡으로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전해드렸습니다. 참, 아, 편지 많이들 보셨네요. 아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문자를 많이들 주셨어요. 그리고 아, 은정님이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 보고 안 슬프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좀 더 알게 해줬던 기억도 나요 라고. 3187 디분을 쓰시는 분은 어색했던 친구와 이 영화를 같이 봤다고. 어색했다는 건 약간 마음이 있는 여사친 같은 그런 썸, 요즘으로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그런 중에 그러셨던 건가요? 어떻게 그 뒤에 결말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편지를 아까 그 어느 분이 비디오를 두 번 더 보고 그 전에 영화를 한번 영화관에 가서 봤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영화관은 두 번, 세 번 가진 않았던 것 같네요. 저도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비디오를 여러 번 봤는데 약간 나중에 찬바람 불고 이럴 때마다 계절에 돌아올 때마다 한 번씩 찾게 되는 영화들이 그때 있었어요. 한 2000년대 들어와서도 한동안은 찬바람 불고 뭔가 좀 이렇게 애틋함이 밀려오고 뭐 이런 시기가 되면 찾아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편지가 있었던 것 같네요. 결혼식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정희님이 주셨는데 그 식물원 안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동화처럼 머리에 그런 거 이렇게 쓰고 약간 그 우리가 동화나 순정 만화에서 떠올리는 그 자연의 소규모 웨딩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던 맞습니다. 그 장면 잊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생각나네요. 아무튼 이런 또 편지 추억을 함께 공유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제가 문자를 조금 많이 지금 못 보고 있었는데 우리 꾸리님 아까 인사 나눴던가요? 그리고 민키 아빠님도 오셨죠. 부천에서 민키 아빠입니다 하시고 7186 뒷번호 쓰시는 분또110이 쓰시는 분은 먼저 가신다고 인사를 남겨주셨고 상인님 또 경원님도 함께하고 계셨네요. 자, 이번에는 꾸리님의 신청곡 김승진의 스잔 준비했고요. 커피님의 신청곡 박중훈의 비와 당신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박중훈의 비와 당신, 먼저 들으신 노래는 김승진의 스잔이었습니다. 아, 비와 당신 하니까 또 영화 라디오스타 생각난다고 은경님이 센스 있게도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라디오스타가 개봉한 지 2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가을에 개봉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올가을이 되면 20주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그렇게 시간이 또 오래되지 않은 우리 안성기님과의 이별이 또 한 번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7016 뒷번호 쓰시는 분도 OST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들을 듣다가도 그 시절 얘기를 하다 보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많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경우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번에는 현동수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갈까요? 원 플러스 원의 예전엔 전해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의 예전엔이었습니다. 재미있는 문자가 도착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제작진 눈에 너무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까 그 수잔 듣고 난 다음에 꾸리님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름을 수잔으로 바꿔야 된다고 크크크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에게 도착한 문자가 수잔님이 주신 문자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새 어떻게 셀프로 수잔으로 바꾼 건가? 저는 막 그렇게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수잔님이, 그러니까 꾸리님 말고 다른 수잔님이 아, 감사합니다. 여름을 향해 달리는 6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잔 얘기하고 있는데 수잔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0016 쓰시는 분도 잘 듣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바빠요. 오후에 큰 시장 나가봐야 되는데 좀 덜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볼일 잘 보고 오시고요. 더위가 좀 어떠려나요? 이번 주에 원래 예보됐던 건 낮 기온이 엄청 많이 높지는 않았을 것 않는 거로 나왔을 텐데. 자, 김선숙님이 저도 듣고 있어요. 힘들어서 듣고만 있다가 신고합니다 하셨는데 아니 뭐 신고까지는 안 주셨는데 오늘 왜 아침에 너무 많은 노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예,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우리 선숙님은 기본 움직이는 그 어떤 양도 많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좀 무리한다 싶으면은 알아서 그때는 쉼표 한번 찍어주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님도 어서 오십시오. 커피님 이 몸만 제가 이래요. 커피님이 소영씨 화요일에 올게요 했길래 아니 오늘은 화요일인데 무슨 얘긴가. 아까 요즘 이제 일이 바빠져가지고 그 다른 요일은 좀 듣기가 참여하기도 힘들다 하셨던 그 얘기를 제가 그새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네요. 아 그래요. 너무 또 이 강박을 갖지 말고 언제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무리하지 말고 아시죠? 그리고 제리님도 예, 저는 가끔 소영님과 팬팔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쓴 편지가 소영님에게 잘 도착했을까. 그 느낌 뭔지 알겠네요. 그래요. 우리 매일매일 팬팔한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 사이먼 앤 가펑클 더 박서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에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미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처럼 어리석다고 하셨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화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9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갖지 않고 삶에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금세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억지로 노력하기보단 만족하는 법에 익숙해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페퍼톤스 땡큐.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 소식 준비했습니다. 북유럽 핀란드의 탐페레에 원불교 세계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원기 108년이었던 2023년 모스크바 교당 소속으로 핀란드에 파견된 김기현 교무가 원기 109년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설립 승인을 거쳐 북유럽 개척교화의 닻을 올렸는데요. 무대 예술을 공부하며 연극 배우와 공연 기획자로도 활동한 김기현 교무가 다수의 해외 현장에서 유럽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인연을 맺게 됐고, 이런 교류가 깊어지면서 원불교 문화예술법인을 설립해 세종학당을 유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구두가 닳도록 바삐 움직이며 낯선 나라의 현장과 부딪혔던 땀방울은 탐페레 선교소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 속에 교당 건물을 매입하게 됐고 새로운 정착의 단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출제가 교노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도, 후원에 깊이 감사하며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왕산 종보사님을 모시고 봉불식을 거행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거행되며 현장의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원불교 라이브 교당으로도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의 봉불식 많은 관심과 축하 부탁드리고요. 북유럽 교화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탐페레 선교소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2: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초타원 박호진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점 바로 만나봅니다.
3: 반갑습니다. 저는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 근무하는 추타원 박호진 교무입니다. 따를 추, 그래서 근본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기 85년, 서기 2000년에 미국에 가서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근무를 시작해서 올해가 26년째 되었습니다.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는 세계교화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고 원기 87년, 2002년에 개교를 해서 이제 24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님들, 우리 스승님들, 법동지님들 많이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제가 공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대 총장님이신 보산 고문구 총장님께서는 초창기에 미주의 정식 대학원으로 학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초창기에 정말 알뜰하고 공심이 있으신 그 마음으로 저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 교무님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년간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시고 2대 총장님이신 자타원 김복인 교무님께서는 시작 단계부터 2대 총장님 역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증평가를 다 마칠 수 있는 그 과정에 정신 전심전력 다 해주시고 또 새로운 도량으로 이전 불사를 하셔서 현재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현재 3대 총장님이신 훈산 오도훈 총장님과 저희 7명 교무들이 함께 현지인 직원들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훈산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교화, 교육, 자선 이 사업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시려고 총력을 다하고 계시고 저희가 함께 합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학과는 현재 예비교무님뿐만 아니라 현지인 재가 교도들이 미국 전역에서 함께 참여를 하시고 또 저희가 친구학과 석사, 박사과정 그리고 한약과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원불교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 수업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학과 한의학과 학생들도 1년에 한 번씩 원광대학교와 교류를 활동을 통해서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하고 중앙총부와 영산성지 그래서 원불교와 한국을 접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의 그 바탕에 원불교 정신이 함께하고 있고 또 3년 전부터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교당이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교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회도 각종 법회도 보고 그리고 원 마음 센터의 활동을 통해서 퇴역 군인들을 위한 명상과 마음 공부 치료를 밖에 직접 나가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뉴스레터를 받으셨을 텐데 그 속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계교화 인재 양성에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 스님과 어른님들 그리고 제가 주가 교도님들의 성원이 있어서 정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감사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 2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항상 마음 잊지 않는 것은 이 개교의 동기에 바탕한 학교의 미션입니다. 정신 개벽에 바탕해서 영성과 치유의 힘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또 개인적 내면 성장과 전문적 지식 습득 직업적 성취를 모토로 해서 직원들 학생들 모든 분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26년 전에 미국에 갈 때는 그리고 영어도 부족했지만 2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 목적에 합당하는 정말 저의 개인적 성장과 또 전문적 인력으로서 저를 개발시키는 그리고 또 영성과 치유의 실력을 갖춘 인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희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 사시는 모든 교무님들과 시작부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잘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하고 또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자연히 사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주의 성주계곤과 인간의 생로 만물의 생로병사가 어길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이지만 그 속에 진극과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의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산 종사님 법문 무본편 13장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쓰면서 제도 사업에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신 법문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점이 저의 자신, 저의 마음 공부에 달려있고 저의 중생심 제도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네 가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점을 찾을 것인가 그것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가 하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흔들림 없는 마음을 잡아주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기 전에 저는 총부 교화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가장 총부 근무에서 좋았던 것이 성탑 참배를 아침 저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에 가서 처음에 낯설 이제 환경과 또 언어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까 3년이 고비인 것 같아요. 3년쯤 되니까 총부도 그립고 한국도 그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기숙사에서 기차 역까지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였는데요. 걸으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이 하늘과 이 땅이 전혀 분리된 바가 없는데 제 분별심으로 여기는 이국 땅이고 저기는 구국은 저 멀리 있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저의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성탑을 참배하는 그 마음으로 산책을 매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 다른 데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보는 것이 이 우주 자연을 보면서만이 아니라 또 분별의 경계가 실제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회는 모두 아시다시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정전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토론과 발표를 많이 이제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한 학생이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면 다른 학생은 이거는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은 발언이다 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어느 한편의 편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끝에 가서는 강사의 잘못으로 이런 걸 다 용인했다는 강사의 잘못으로 불만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근본은 하나이지만 또 각자 인과에 의해서 이 세상에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또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이 분별심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분별심이 이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법문은 대산 중사님의 기원문 결어, 그리고 이 회상의 동지님들을 위한 기원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원문을 읽으면서 영겁 타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이 나날이 때때로 심근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공심이 자라고 공부심이 자라고 자비심이 커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는 그 법문을 다시 새기면서 제가 그 본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학기 말에 모든 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스승님들이 하나의 자리를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다 포용하시고 수용하시고, 특히 영겁다생이라는 말씀이 되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우리 동지님들인데 또이 회상에 원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저도 매일 읽고 또 학생들에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과 기운을 모으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를 보는 공부가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공부입니다.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쓰신 생텍쥐페리라는 분은 완벽함은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어 본질만 남기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벽함, 원만 구족함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번역할 때 perfect complete이라는 뜻을 용어를 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이 완벽한 것이냐, 완벽을 위해서 무언가를 다 더하려고 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완벽함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그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의 마음 공부와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더하기가 아니라 비워내기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사한 종사님 법문 5집에 있는 무심결 법문에 마조대사의 법문이 있습니다. 신부 자심 색고유, 객심에 끌려서 모든

합니다. 식당 번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식당 준비를 하면서 아, 인생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있지만 혼자 가는 길이구나.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 한편에 정리되지 않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이 가슴 한편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갖고 있는 기운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연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 생각, 한 마음이 이 기운으로 변하고 이 기운은 제일 먼저 우리 몸으로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선의 방법에도 수기와 화기를 통해서 기운 돌리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도 밝혀주셨고,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는 연기제 법문을 통해서 영과 기와 지를 함께 단련하는 공부를 저희들에게 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외운 것은 익기가 쉬운데, 몸으로 익힌 것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이나 자전거 타기나 아주 어릴 때 배운 것도 한참 후에 해도 몸이 기억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때 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운, 그것을 느끼고 몸의 변화를 체험해 갈때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공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과 감정이 일으키는 기운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신성수양과 기질수양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깨지지 않는 굳은 약속, 서원을 찾는 공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법회 보는 활동 이외에 일주일에 한 번은 타 대학에 가서 선 지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제가 그 일을 시작했는데요. 대학생들이 그 젊은 시절에 선을 접하고 또 불교와 원불교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낀 다음부터는 매주 한 번은 가서 선을 지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꾸준히 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좋아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것과 또 특히 자동차 운전에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운전을 안 하면 자력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학생들을 만나러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제 마음에 가기 싫다 아니면 취소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무슨 우리가 좀 약한 약속을 하면 변경할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걸 보면서 무슨 약속을 했길래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는 것일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또 출가의 길을 간 것도 또 미국에 간 것도 무슨 약속을 했길래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을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생의 그몇년 동안에 몇십 년 동안의 선 약속과 서원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 이전에 세운 서원과 약속이었으면 저희 무의식 세계에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 저의 참나겠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 서원과 약속을 세우는 것은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그 참나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아주 오랜 과거 생에도 미래 생에도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돌아보니 원리편 31장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신고를 올릴 때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지 정산종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 법계에 스며드나니 신고할 때나
그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고 조속신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 허공 법계에 스며든다는 그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생각을 우리가 했을 때 이미 밖에 전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허공 법계에 스며든다. 속일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그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취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 생각을 계속 끓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비워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돌릴 것인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한 생각을 어떻게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가, 그리고 불필요한 생각들은 비워내는 게 좋겠죠. 허공법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소우주라고 하셨듯이 한 생각 일어날 때 그 기운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이 허공법계에 가득한 그런 진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순간에 저의 심신작용, 저의 한마음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잊지 말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속신고 올릴 때 일심으로 잘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더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원력을 세우고 그 바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하여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실행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월, 올해 2월에 미국 워싱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3,700km, 마일로는 2,300마일의 Walk for Peace, 평화를 위한 도보, 순례를 테라바다 스님들이, 19분에서 22분의 스님이 저 남단의 텍사스부터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걸어서 명상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 11월부터 10월 말, 11월 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5주간 매일 걷기 수행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간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목적은 우리 내면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일궈내는 기점이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누구라도 한번 좀 승복을 입고 걸으시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번은 멈추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 그러한 단순한, 어쩌 보면은 아주 작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아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를 보면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사람들이 거리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분들을 마중하고 그리고 교회와 대학과 공원에서 이분들을 맞이하는 법회가, 잠깐의 쉬는 시간에 또 법문을 하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은 내 마음의 평화를 오늘은 꼭 유지하리라. 누구도 이 평화를 방해할 수는 없고 오직 이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이런 다짐을 아침에 한번 하고, 그리고 일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화기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일상생활에 파묻히면 무의식으로 살 때가 많은데 그럴 때에 한 가지 한 일에 집중하기, 그래서 일심을 모으는 공부를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서 주판으로 계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전화번호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전화기에 다 저장되어 있어서 본인의 전화번호 외에는 거의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AI가 발달하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 컴퓨터가 처리해줘서 이 인간의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분산시키고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의 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면서 일심 모으는 공부를 강조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그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이후로 이렇게 따뜻한 뉴스로 미국 전체가 동요하고 움직이고 귀를 기울인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교의 평화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의 감동을 주었고 종교에 관계없이 이 법문을 경청하고 함께 걷기, 직접 나와서 걷지는 않지만 저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심양성의 공부를 하는 것이 이분들과 동참하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분들이 말씀으로만 했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였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행동으로 직접 그 실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감화를 받고 그 추운 거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대산 종사님의 법문 실천의 종교 세상의 빛이라는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모든 법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법을 실천해서 원만한 우리 부처 마음을 그대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법문이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그러니까 실천을 할 때 마음에 울림을 주고 제 자신이 먼저 감화를 받고 그 감화로 타인을 제도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91장 성가를 함께 불렀는데요. 이 산하 대지에 인화 천하 가득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라 하셨죠. 사람의 꽃, 하늘 꽃은 어떤 형상일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요새는 온라인 수업이 많기 때문에 화면에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죠. 이 조그만 그 화면 속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온라인 명상 수업, 원불교 좌선법으로 평생교육의 일원으로 이제 선을 가르쳤는데 그 선을 통해서 좌선의 공덕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이 공부를 일기를 쓰면서 변화가 오신 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환하게 웃으실 때 웃지는 않아도 그 미소 속에서 제가 사람의 꽃이, 이 꽃이 화면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인화, 천화가 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우리가 모든 분들을 만날 때, 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공부를 하고, 그 마음을 서로 전달할 수 있을 때, 평화의 세계가 한 걸음 더 그 순간에 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주선학대학원 대학교는 이렇게 모든 공부의 기점인 우리의 마음 공부에서부터 명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개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계속 저희 총장님 이하 교무님 그리고 일곱 분의 교무님들 그리고 현직 직원분들 함께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 그리고 예비 교무님들 또 이 방송으로 보실 모든 분들이 해외 교화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출가의 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역사에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스님과 법동님께 감사드리며 꾸준한 후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난 설교에 이어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토이의 좋은 사람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책을 읽다 보니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끼가 많이 낀 방향, 나무의 나이테가 좁아지는 곳, 개미집이 없는 곳, 식물의 줄기가 가늘어지고 꽃이 외면하는 곳. 숲은 그런 식으로 어둠의 방향을 일러준다고 해요. 문득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나답지 않게 마음의 이끼가 잔뜩 낀 것 같을 때, 마음이 자꾸 좁아만지고 뾰족해질 때, 혹은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그럴 땐 내 마음에 그늘이 깊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서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을 살펴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드릴게요. 기분 좋은 12시 시작합니다. 첫 곡이에요. KC의 눈이 부시도록 너를 비춰줄게.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숲에서 이끼가 유독 많이 낀 방향,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하게 좁아진 곳, 또 식물 줄기가 가늘어지면서 꽃들이 고개를 돌린 곳. 이런 것들이 바로 숲에서 어둠이 깊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대요. 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답답한 이끼가 한 겹 덮여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넓어지기는커녕 자꾸 좁아지고 뾰족해질 때, 혹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 외면하는 것 같다는 세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에도 지금 그늘이 드리워졌다라는 신호니까요. 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구나 하고 내 마음을 먼저 가만히 살피고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꽉 채워줄 건강한 힐링타임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세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몽돌의 러닝, 그리고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몽드레 러닝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521 쓰시는 분이 현씨 오늘 날씨는 햇살이 좋고 더운데 제 마음이 왜 이리 으스스한가 했더니 이끼가 껴서 그랬나봐요. 오늘 2시간 동안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마음 햇볕에 바짝 말려 가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마음에도 이끼가 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요걸 알아차리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그 이끼가 또 어느새 저기 마르지 않을까요? 예, 아주 마지막 마무리로 햇볕에 바짝 말려 가신다라는 이 얘기 참 좋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어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복수님 덕분에 웃는 하루 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뒷번호 31122 쓰시는 분은 숲속의 어둠을 알려주는 지표 이야기. 정말 신선하네요. 제 마음의 개미집은 어디로 사라졌나 찾아봐야겠습니다. 6월의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점심. 좋은 글귀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아, 뒷번호 1495 쓰시는 분께선 외근 때문에 국도를 달리는 중 도로 양옆에 나무들이 초록색 터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날씨가 맑으니 싱그러움이 두 배입니다. 잠시 쉬는 중에 문자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안전운전 하시면서 이렇게 사이에 살짝 쉴 때 문자 사연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어요. 뒷번호 6931 쓰시는 분은 땀 흘리며 일하다가 라디오를 켰는데 기분 좋은 12시를 들으니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오늘 시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예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제리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차가운 체리의 기차와 소나무.

0: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차가운 체리 기차와 소나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765 쓰시는 분이 요즘 사춘기 아들이랑 맨날 투닥거리느라 마음이 송곳처럼 뾰족해 있었어요. 아이탄만 했는데 제 마음에 그늘이 깊었던 거였네요. 먼저 제 마음부터 가만히 살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멋진 어른이세요. 그럼요. 아,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오늘은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은 열두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역시 친구랑 마시는 커피는 꿀맛이죠. 그런데 기분 좋은 열두시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 아닙니까? 예, 너무 감사해요. 뒷번호 4985 쓰시는 분이 오늘 점심 메뉴는 날씨와 깔맞춤으로 초록초록한 쌈밥을 먹었어요. 오, 좋은데요? 싱싱한 상추에 제육볶음을 올려서 한입 가득 먹으니 봄과 여름 사이에 맞지 않아요. 희원님은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아직 안 드셨다면 쌈밥 어떠신가요? 한 쌈 크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너무나도 아쉽게도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그렇다면 제육볶음거리와 그리고 이제 쌈 종류별로 사갖고 맛있게 싸먹으면 되겠네요. 어, 기가 막힌 맛이죠. 아는 맛이 제일 무서워요. 그쵸? 1부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박재범의 좋아.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 몰래 꼬기 쳐보뒀던 마음이라든지 워낙에 불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뒷번호 3265 쓰시는 분이 밀어둔 수건을 삶아 빨아서 싹 널어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타서 베란다 앞에 앉았습니다. 화단에 심어둔 화초들이 햇빛 받아서 반짝거리는데 참 평화롭고 좋네요. 이 조용한 오후의 자유시간 절대 지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는 잘 삶아 빠는 그거를 잘 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는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또 색깔도 그 삶아 빨면 엄청 하얘지잖아요. 예, 누런 색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얀 색깔이었던 뭐 티셔츠도 그렇고 수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 삶아 빨면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은데 사실 요즘에는 삶아 빠는 약간 그 수고스러움을 그 내려놓고 건조기를 많이 사용들 하는데 확실히 삶아 빤 거랑 또 건조기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아, 아주 깨끗하네요. 예. 아, 글씨만으로도, 예, 이 글만으로도 깨끗함이 느껴집니다. 뒷번호 0214 쓰시는 분이 오늘 날씨가 아까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아기랑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왔습니다. 아기도 초록 나뭇잎들이 신기한지 연시 농아리를 하네요. 덕분에 엄마인 저도 힐링하고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농아리 할 때면 참 귀엽죠. 얘기하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우리가 나름 해석을 하잖아요. 어, 맞지. 날씨 진짜 좋지. 내가 약간 하고 싶은 말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때 보면 참 귀여워요. 그렇죠? 뒷번호 3129 쓰시는 분은 5톤 트럭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러 점심 먹으려고 앉아있습니다. 희원씨 안전운전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129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로켓펀치의 썸머펀치 그리고 에이핑크의 부비부.

로켓펀치의 썸머펀치, 에이핑크의 부비부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166 쓰시는 분이 주말에 산 작은 다육이 화분을 오늘 회사 모니터 옆에 뒀어요. 아, 맑은 화요일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다육이를 비추는데 요 조그만 초록이가 뭐라고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집에도 제가 이제 파리지옥을 그 아이가 얘기를 해서 한 네 그루를 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작은 화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벌레가 없는 건지 분명히 벌레를 잡힌다고 했는데 벌레가 하나도 없는 게 좋은 거죠. 모기를 물렸는데 아, 그 친구들 어쨌든 저도 잘 자라나고 있는데 아, 아주 입 벌린 모습이 아주 귀여워요. 예. 아, 그게 굉장히 커지면은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주 귀여운 상태여서 아주 초록초록하고 저도 항상 아침마다 나가면서 그 친구들 보면서 아유 귀여워 하고 나옵니다. 뒷번호 8412 쓰시는 분이 하늘은 파랗고 나무들은 완전 초록초록해서 눈이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화요일 오후 슬슬 지쳤는데 점심 먹고 초록 기운 충전하고 사무실에 들어와 노래를 들으며 요즘 뾰족해졌던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힐링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알아차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이한철의 여름 좋아, 불독맨션의 좋아요.

이한철의 여름조화 불독맨션의 좋아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276 쓰시는 분이 식물의 줄기가 가늘어지고 꽃이 외면하는 곳. 문장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한쪽이 찡해졌어요. 요즘 부쩍 기운 없어 하시는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빠에게 따뜻한 빛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주말에 아이들과 같이 아빠 보러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아, 부모에게 빛은 자식이죠. 그럼요. 조심히 또 잘 다녀오세요. 아,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SG워너비 옥주연의 한여름날의 꿈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효연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뒷번호 5907 쓰시는 분께서 다이어트 점심을 싸왔는데 갑자기 먹기가 싫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우걱우걱 먹었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키키키키키키. 본인도 많이 웃기셨나봐요. 나 아침에 도시락 왜 싼 거니? 아, 이러려고 싸신 거죠. 저녁 때 드시면 되죠. 신청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해 주셨는데요. 3부 첫 곡으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띄워드릴게요.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단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이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 있죠. 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정답하시는 분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잭스키스의 예감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 어떻게 알쏭달쏭 하실까요? 아니면 아, 이건 너무나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요 근래의 노래는 아니라는 점. 자, 그렇지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듣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풍악을 울려라! 그때여 춘향과 향단이와 도련님과 방자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노래 두 곡, 유성원의 힐링, 이하이의 1, 2, 3, 4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알아맞혀봅시다의 예, 정답은요. 예, 아마 거의 이제 두 번째 힌트를 드렸, 할 때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아셨을 수도 있고요. 바로, 예, UP의 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뒷번호 3077 쓰시는 분이 유피의 바다예요. 옥수수 장사하는데 너무 더워요. 시원한 바다에 퐁당하고 싶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참 더운 날이에요. 그쵸? 아, 더위 조심하시고 정답 맞춰주셔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뒷번호 1581 쓰시는 분은 정답은 유피의 바다입니다. 졸린데 항상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김현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9077 쓰시는 분께선 정답 바다의 유피 신세대 시절이고 댄스 가수라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8308 쓰시는 분 바다에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몇 년 만에 가족들과 제주 바다 보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에서 제주로 이어지나요? 아주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뒷번호 1256 쓰시는 분께서도 바다의 유피 여름만 되면 언제나 듣게 되는 노래죠. 시간이 지나도 이런 노래는 질리지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한 곡 듣고 올게요. UP의 바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으니 12시 조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살아내는 졸음 대치송. 오늘은요 SF9의 여름 향기가 널 춤추게, 몬스타엑스의 판타지아, 세븐틴의 손오공 띄워드립니다.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몬스타엑스의 판타지아, 그리고 세븐틴의 손오공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혈 막힘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시회 소식 좀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사람에게 전이수 특별전인 고향, 이 전시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고향 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이고요.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예요. 원하시는 날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시회라고 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최성민님이 희원씨 목소리 들으면서 졸린 눈 비비고 있어요. 아... 혹시 지금 졸리신 건가요? 오늘 또 날씨도 또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른한 오후에 식사하시고 식곤증이 몰려올 때죠. 그런 의미에서 성민님! 일어나실게요. 최성민님 일어나실게요. 지금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 조시면 안 됩니다. 예, 깨워드렸죠? 예, 점심 먹고 나니 나른한데 마음을 채워줄 건강한 힐링타임이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채널을 고정하셨기 때문에 난데없이 전국에 계신 최성민님은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졸음을 물리쳐드렸습니다. 뒷번호 5741 쓰시는 분은 지금 조수석에서 내비게이션 보면서 문자 보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네요. 운전하는 남편하고 전 옆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드라이브 기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러 가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안전운전 일단 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옥상달빛의 모닝글로니, 그리고 이츠허밍의 마음사전.

노래 두 곡 옥상 달빛의 모닝글로니 이처밍의 마음사정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아이 내가 다 깨네. 희원님 최고라고 보내주셔아 예, 전국에 계신 성민님 제외하고도 예 많은 분들이 깨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깨셨다면 성공입니다. 아 뒷번호 9734 쓰시는 분께서 점심시간에 새로 생긴 빵집이 맛있다고 해서 빵이랑 커피를 사러 잠깐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깐 걸었을 뿐인데 땀이 줄줄 나네요. 이제 진짜 여름 시작인가 봐요. 신청곡은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거의 뭐 예 반죽된 빵을 사러 갔다가 아 9734님께서 반죽이 돼서 오셨네요. 아우 더워. 아유 너무 덥다. 아유 많이 걸었더니 배가 고프네. 빵을 먹고 다시 나가려니 너무 덥잖아. 이럴 수가 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빵이 정말 맛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오늘 같은 날은 좀 진짜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꼭 마셔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뜻한 커피를 진짜 좋아하고 그 향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오늘 아침에 저도 모르게 라고 예 마치 약간 그 입에서 예 그냥 뱉는 말이 예 아이스를 계속 찾더라고요. 오늘 그런 날이더라고요. 사실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해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아를 먹었는데 아 이상하게 지금 또 마시고 싶은 거는 예 왜 그럴까요? 아 진짜 완연한 여름이라 그럴까요? 아 이 여름이 어제만 해도 좀 다시 물러가고 좀 이따 오려나 싶었는데 오늘은 참 더운 날이에요. 그렇죠? 내일 또 예보에 비가 슬쩍 온다라는 예보가 있던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일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겨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비라도 사실 우비를 챙기기는 좀 쉽지 않지만 우산을 챙기기는 괜찮잖아요. 편의점에서 사는 우산이 진짜 아까운 법이거든요. 그렇게 자꾸 5,000원, 10,000원 쓰다 보면 어느새 우리 집에 투명 우산, 편의점 우산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돈은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뒷번호 9734님의 신청곡 휘성의 가슴 시린 이야기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 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회상 새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소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문현주입니다. 해피 데이.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어느 날 좋은 여정이 나타나가지고 원하는 과거로 보내준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 돌아가서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반기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이고 그걸 다시 하라고 난 못해 하면서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뭐 돌아가서 이루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들을 다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지나간 날을 아쉬워하는 대신에 오롯이 지금 이 오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입니다. 미안해서 미안해서. 현숙 미안해서 미안해서만 들을게요.

0: 안녕들으십니까? 여러분,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예, 오늘 말입니다. 예, 무엇이냐, 내가 거시기 저기 먼 바다 위에서 시작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다. 이 말이요.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는 배에서 어린 소녀의 말입니다. 예, 거시기 뭐냐, 종이 비행기를 그냥 날리면서 거시기 된 거요. 이 거시기 비행기 날개에 장난으로 자기 이름이랑 주소를 적어서 날렸던 것이지. 근데요, 이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또래 소녀 발 밑에 떡! 거시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둘은 편지 친구가 됐다가 얼마 못 가서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요. 20년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된 소년이 파리 한 카페에 들어갔다가 일하던 그 소녀랑 딱 마주친 거요. 뭔 일이대? 응?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카페 중에 하필 그곳에서 말이요. 결국은 이것이 운명이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까지 올려버렸어. 참말로 뭔 인연이대? 운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무심코 날린 종이 비행기가 평생의 짝을 만나겠으니 이게 진짜 거시기한 운명이 아니겠냐 이 말이요.
1: 현숙의 물방울 넥타이 두 하게 사랑할 땐 언제고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노래 맛보실래요? 네, 백수정의 남자의 인생입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부산은 어제와 다르게 화창합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방송, 행복 만들어 가봅니다 하셨고요. 덕산도 한양님, 오늘도 입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오랜만에 일찍 출석하셨군요. 어서 오세요.

자, 백수정의 남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변지현 씨 들어오셨고요. 부산 멋쟁이님께서 부산 가끔 흐린 날씨다고요. 거창이 이현수 씨 오늘 날씨 많이 더워요. 어디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섬샘 설렘 가득한 6월 전국 팬정보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뒤에 행복한 마음 담아보신다고요. 백승원입니다. 그날의 고향역.

그날의 고향역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는 선유산의 인생의 후반전, 신림동의 유리씨 들으셨고요. 태경씨 아침에 싱그러운 바람에 상쾌함을 안고, 오엔 햇살에 나무와 고마운 날 피로에 지치고 나른해지는 시간에 멋진 프로그램, 온화한 말씀과 편안한 즐거운 마음의 행복을 채우는 최고의 방송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성령아 씨가요, 어저께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가요사장 크게 듣고 있었는데 음악도 좋고 조은영 씨 목소리가 너무 좋답니다. 나도 내 이름 내 사연 불러주실 때 너무 행복하다 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서하로의 추상호 씨 방코트에 활짝 피어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성현동의 김영분 씨 나른한 오후 시간에 조은영 가요사장 좋은 노래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젊은 날 오늘은 이 젊은 날 신청합니다 하셨고 이준호 씨 신탄진 6에서 나의 버 조은영의 가요사장 방송 듣고 있다고요. 송혁 뚱뚱이

자, 성형의 뚱뚱이었습니다. 설스비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정금옥 씨가 기다리는 보약 같은 조은혜 가요세상 20년째 채널 고정 챙겨듣고 있다고요. 일산 수사단님 열기 일산은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네, 조은혜 가요세상 시간이 찾아오니 졸음이 확 달아납니다. 파이팅 하세요 하셨습니다. 김경남의 노래입니다. 님의 향기.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아픔을 실제보다 훨씬 덜 아프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자가치유 능력인 거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스트레스나 고민도 몇 달 뒤에는 이 뇌가 알아서 그땐 그랬자고 편집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커 보여도 결국 잊힐 걱정들인 것이죠. 오늘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뭐 노래 들으시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연성의 노래 좋아 좋아 다 좋아 이미리 흥타령.

가사로 만든 이야기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곁에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문득 그리워지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사랑의 본 모습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사랑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 조금 더 이해받고 싶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고 조금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세상에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픔을 남긴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고 사랑이 진실할수록 그리움도 커진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함께했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사람과 나누었던 마음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추억할 때 행복했던 순간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던 쓸쓸함까지 함께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쁨도 사랑이고 그리움도 사랑이고 쓸쓸함마저도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아 좋아 다 좋아하고 흥타령에서 좋아 좋아가 많이 나왔잖아요. 좋아 좋아 다 좋아하고 흥타령하고 두 곡 중에서 어떤 곡이 좋아 좋아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좋아라고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저희는 59개, 쉬운 9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 좋아 다 좋아에서 몇 곡, 흥타령에서 몇 번 나왔을까요? 어떤 곡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1번 좋아 좋아 다 좋아, 2번 흥타령. 자, 가끔씩 잠을 깰 수 있는 문제 드립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자, 이영만의 노래 살아있네 신청하셨던 분 최영아 씨 들으세요.

군산의 쌍둥이 알배님, 성현동의 김영분 씨 틀렸어요. 1번 아니에요. 공사 1번은 1번 흥타령은 아니에요. 1번이 아니고 2번 흥타령이 31번, 좋아 좋아 다 좋아하는 28번, 이래서 59번인데요. 신복순 씨에게는 저희가 신청곡을 틀어줄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청곡하시면 저희가 네, 열심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의 인생 듣고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자, 김영님의 노래 사랑님으로 3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나의 팬이 되는 그날까지 본격 가수의 매력 발산 코너 내 팬이 되어 주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만은, 노래 자랑도 노래 대결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노래 실력은 다 갖추어져 있는 분들만 초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팬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팬 좀 내주세요. 이 사정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데는 노래를 잘 부르러 가는데 우리는 노래는 이미 다 끝났어. 그런데 이제, 팬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제 팬 좀 되어주세요. 좀 불쌍하게 사정을 오는 거니까 제발 팬 좀 되어주세요. 네, 볼펜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그냥 따뜻한 팬이 되어주세요. 네, 자 오늘 또 그 이 두 분은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에요. 새롭게.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시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화요일 코너 내 팬이 되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출연자 전우주. 인생을 노래하는 트로트 충북 청주 출생. 잘생긴 얼굴 그냥 쭉쭉 뻗는 노래 실력. 앞으로 희망 있는 가수라고 자칭 타칭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그런 아직 팬이 없어요. 팬 좀 돼주세요. 자, 2번 타자는 우리 선이. 내 선이도 아니고 남의 선이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선이. B2B라고 하는 댄스 그룹으로 가요계 데뷔했어. 회사가 오래지면서 팀이 해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오늘까지 온 가수. 아 짠하다. 우리 선이로 데뷔해서 가요계 보톡스로 솔로 활동 중인 우리 선이 두 분을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선희입니다.
6: 네. 네, 안녕하세요. 전우주입니다.
4: 아, 너무 제가 좀 소개를 그러겠나?
5: 좋을 뻔했어요.
4: 아, 왜냐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노래 실력 보여주러 오는 게 아니라 팬을 어떻게 하면 잘 뺏어갈 것인가거든요. 네네. 기존에 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팬들이 고정이 안 돼요.
6: 네.
4: 네. 이렇게 보다가 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싹 눈을 돌릴 수 있거든요.
5: 네네.
4: 오늘 뺏어가세요.
5: 파이팅.
4: 네.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팬덤들이 많아요. 다른 가수들의 팬들이.
6: 네.
5: 맞아요.
4: 근데 이제 그 팬들을 뺏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가수들이 그러겠는데.
5: 오늘만큼은.
4: 예. 예, 오늘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지.
5: 예.
4: 예. 뭐 여덟 명 팬도 될 수 있잖아요.
5: 네, 맞아요.
4: 하나만 팬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오늘 여기 있는 분도 뺏어가면 돼요.
5: 우주 씨 네, 기대하세요.
4: 네, 네. 우리 선희 씨 팬도 뺏어가고 우주 가수 팬도 뺏어가고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6: 네. 네.
4: 자, 우리 선희 씨는 아까 이제 소개해 준 거에도 뭐 빠진 게 있나요?
5: 아니요, 충분히 슬펐어요.
4: 그래요?
5: 예.
4: 믹스로 데뷔를 또 했어요?
5: 예, 제가 20대 때 네. 댄스 그룹 출신입니다.
4: B2B.
5: 예, B2B
4: 이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5: B2B. 왜냐면 그 이후에 요즘에 이제 남자 아이돌도 B2B가 있어서.
4: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 여성.
5: B2B의 그 시조 시절에 이름만 같았다.
4: 남자가 아닌 여자 그룹.
5: 저희는 혼성이었어요.
4: 혼성.
5: 예.
4: 그 혼성이 한 명이 남아가지고 만들었나요?
5: 그때는 남자 두 명에 저 하나. 예, 홍일점이었는데요.
4: 혹시 그 남자분들이 혹시 남아가지고 아니면 사장님이든 누군가 그 이름이 아까워가지고.
5: 아, 그런가요?
4: 만들어.
5: 그런 의심 못 해봤는데.
4: 그럴 수 있죠.
5: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B2B라고 하는 이름. 아, 이게 너무 아까워. 이러면서.
5: 찾아봐야겠어요.
4: 믹스는 또 뭘 믹스했나요?
5: 믹스는 그 당시 그 잉크에 이만복 씨가 예, 혼혈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믹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 믹스라는 의미도 있고.
4: 혼성으로.
5: 예, 예.
4: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요 활동 중단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컬 강사를 했어요.
5: 예, 실용음악 학원에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면서 또 가이드 보컬이나 코러스 일을 또 짬짬이 아르바이트 네. 삼아 했고요.
4: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5: 예.
4: 트로트로 왔어요. 그것도 참 표현이 그런데 아직 젊은 것 같은데 트롯 시니어 그룹 예설통.
5: 예, 예.
4: 시니어. 오늘 아니잖아요.
5: 예, 원래는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예. 공인중개사 면접을 보러 가기 전날
4: 예.
5: 일하던 실용음악학원 원장님께서 네. 네. 오디션 제의를 하셨어요.
4: 오.
5: 그게 바로 레이디돌 시니어 그룹.
4: 네.
5: 예, 예. 오디션.
4: 시니어 그룹이 젊으신데 시니어 그룹.
5: 시니어 그룹 중에서 그래도 막내였습니다. 네.
4: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선의로 22년도부터.
5: 네네.
4: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5: 맞아요. 제가 그룹 시니어 네. 그룹으로 데뷔를 했을 때
4: 네.
5: 코로나가 터졌어요. 천재지변으로. 아유. 예, 팀이 해체가 되고 그래서 솔로로.
4: 에휴, 코로나 때문에 뭐 가게 차렸던 분들이 그때 당시 코로나 막 생기자마자 가게 차려가지고.
5: 맞아요.
4: 끝날 때 다 이제 끝나니까 코로나 끝나가지고.
5: 네,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 개업을 한 거죠.
4: 그러니까
5: 예.
4: 이 피해 보신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5: 맞아요. 네.
4: 지금은 그래서 이제 솔로로 활동을 하고 있다.
5: 예. 예.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4: 그래요. 오늘 좀 슬프다. 전우주 씨도 보니까. 연습 생활을 5년 동안 했어요?
6: 네, 맞습니다. 아이, 들어보니까 겹치는 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6: 네, 실용음악 했고.
4: 실용음악과 졸업을 했고. 5년 동안 아이돌 연습만 하신 거예요?
6: 네, 맞습니다.
4: 그 방송 출연은 안 하고?
6: 방송 출연은 이제 뒤에서 댄서로만 했었고, 이제 그 가수로서는 해본 적은 없어요.
4: 아니, 그 아이돌 연습생이면 아이돌 네. 댄스를 하러 간 거, 노래도 부르고.
6: 네, 네.
4: 근데 맞아요. 백댄서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6: 맞아요. 근데 무대 경험 때문에. 백댄서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4: 그게
6: 했었어요.
4: 그게 이제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네. 아니, 연습하러 갔잖아요. 가수로 해야 되는데 야 그거 저 그냥 무대 서보는 게 그게 니들한테 도움이 돼. 그냥 백면 돈 안 들어가잖아.
6: 네. 맞아요.
4: 이게 문제지. 가수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6: 네.
4: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청소년 가요제에 가서 동상 받고 보컬대 1등하고 뭐 계속 1등하고 대상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트롯 가요제예요.
6: 네, 맞아요. 그래서 트롯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네. 그 버즈라고 하는 팀은 뭐예요?
6: 아, 그 버즈 민경훈 가수님 네네네. 계신 버즈 네. 거기 가이드 보컬도 했었고요.
4: 아, 네. 가이드 보컬 그 네. 앞에 이제 미리 한번 불러보는
6: 네, 네. 네.
4: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 부르는
6: 네. 네,
4: 가이드가 그렇죠. 네. 그 슈퍼캐남 가이드 보컬도 했고
6: 네.
4: 주로 남의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군요.
6: 맞습니다.
4: 이제 본인의 노래를 불러야 할 텐데.
6: 네.
4: 그 어때요? 그 저 남의 노래를 먼저 불러줬어요.
6: 네.
4: 잘 불렀단 말이죠.
6: 네.
4: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메인인데.
6: 네.
4: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내 노래를 듣고 부르지 않아요.
6: 그죠.
4: 네. 사람들 볼 때 그 원래 불렀던 노래가 좋은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6: 그죠. 근데 제 노래가 공개되거나 하진 않다 보니까.
4: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또 많은 수련이 필요했던 시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물론 선배님들이 더 훨씬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6: 네네.
4: 네. 그래서 뭐 여러 활동을 이제 이웃집 찰스나 이런 것도 다른 분들 때문에 출연한 거죠?
6: 네, 맞습니다.
4: 내가 메인이 된 게 아니고
6: 그냥 잠깐 옆에서 노래 불러.
4: 이웃집 찰스에서는 뭐 때문에 참여한 거예요?
6: 그 놀면 뭐하니에서 박토벤 네, 선생님이 네. 그 출연을 하시는데
4: 네.
6: 그 연습실에서 노래를 네. 같이 부르는 제자 이런 느낌으로
4: 아.
6: 한번 그 출연을 했었어요.
4: 그냥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만 잠깐.
6: 일어서서 잠깐 한 세 마디 부르고.
4: 그래서 세 마디면 몇 초 지났나요?
6: 한 2초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4: 야, 3초보다는 낫네.
6: 네.
4: 아니, 1초보다는 네. 낫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출연을 했는데 이제 본인들의 노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6: 네.
4: 어떠세요? 본인 노래는
6: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부를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4: 네네,
6: 이런
4: 네.
6: 기회가 너무 소중해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 그래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팬이 되어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 시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30초가 짧은 것 같죠? 엄청 길어요. 30초를 제대로 못 맞추더라고.
6: 네.
4: 다 앞에 땡겨. 예. 네. 자, 지금부터 먼저 우리선이.
5: 네네.
4: 우리선이 하면 나하고 친한 줄 아는데 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우리선이.
5: 맞아요. 그걸 노래는.
4: 예. 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아, 우리선이 오늘 와요. 아니, 선이 씨하고 친한가 봐요. 아니, 성이 우리고 이름이 선이야.
5: 맞아요. 맞아요.
4: 네. 다른 분들 다 그로 그 오해 받죠.
5: 예, 안티마저 아우르는 이름. 우리선이.
4: 우리선이. 예, 예. 네, 많은 분들 우리선이 이렇게 하죠.
5: 네네. 네.
4: 자, 그러면 우리선이님, 자 얘기해 주세요.
5: 얘네 선이도 아닙니다. 쟤네 선이도 아닙니다. 우리 선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10년이 젊어진다는 마법 같은 노래. 10년만 젊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주름을 쫙쫙 펴드리고 있습니다. 가요계 보톡스 우리 선이와 함께 10년 젊어져 볼까요? 그럼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세요. 제발.
4: 야, 이분은 시간 딱 맞추네. 야, 전문가다. 방송을 많이 출연하셨네. 딱 시계 보이지도 않는데 감으로만 하는데. 야,
5: 넘길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4: 네. 야, 그냥 딱 1초 모자랐는데 1초에 딱 그 미염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그래서 주세요 하면서 딱
5: 발,
4: 예, 제발
5: 발.
4: 예, 그게 딱 채워지더라고. 전우주 씨가 이게 좀 부담될 텐데.
6: 네, 큰일 났는데요. 네.
4: 뭐 이거 갖고는 점수 나면 이런 상관없어요.
6: 네네.
4: 그냥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 아까 보세요. 선물 준다고 해놓고 예, 네. 노래 선곡해드리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6: 네. 네,
4: 선물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자, 드립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본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을 가진 가수 전우주입니다. 제 노래 인생은 본전은 인생은 어차피 잘 살아도 본전, 못 살아도 본전이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지 말고 즐겁게 살자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제 노래처럼 어디서든 즐겁게 노래를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너 말이 좀 빨랐어.
6: 아, 네.
4: 조금만 늘렸으면 네. 딱 맞았는데 10초 빨랐어.
6: 아,
5: 마지막에 제발을 한번 했었어요.
4: 네, 제발 이걸 해주세요.
5: 제발 한번 했었어.
4: 그 딱 해가지고 제발 이거를 5초로 갈 것이냐. 6초로 갈 것이냐. 찌빨빨빨빨. 예, 이거를 항상 다음에 네. 염두에 두세요.
6: 알겠습니다.
4: 예. 이럴 때 이제 선배한테 배우는 우리 선희 씨한테 막 배워가지고 아 우리 선희 씨가 이렇게 빨 찌빨빨빨빨 하면서 시간 때우는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신 거예요.
6: 네. 네.
4: 자 그러면 이제 노래 대결을 하겠습니다. 노래 대결 아니에요.
5: 네네.
4: 팬들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5: 네.
4: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뭐 노래 아니 가수에게 어떻게 노래 대결할 수가 있어요. 각기 취향 있잖아요.
5: 네네.
4: 노래 본인 노래를 갖고 나오니까
5: 네네.
4: 자기의 취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심사를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5: 맞아요. 오늘은 그냥 사냥꾼으로.
4: 군호. 예. 그 팬들을 근데 이제 노래가 예. 내 취향이니까 노래 아 저 노래 좋다. 나 저 노래 정말 내 거로 하고 싶다. 막 부르고 싶다. 이런 맞아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노래를 잘 불러주시면 됩니다. 타이틀곡을 불러볼까요?
6: 네. 네.
4: 우리 선희 씨, 아 전우주 씨가 아 1번
6: 네.
4: 전우주 씨부터 가겠습니다. 전우주 씨 인생은 본전 2번 우리 선희 씨는 10년만 젊었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생은 본전 출발!

0: 네.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네. 뭐, 태어날 때도 그렇고, 네. 갈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뭐,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번전입니다. 예. 우리 선희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네네. 근데 일단 너무 잘생기셔서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 팬을 뺏어와야 되는데 제가 팬이 되겠어요.
0: 아, 서로 팬이면 되지.
1: 반칙 아니에요?
0: 아니 우리 선희 씨가 팬 되고
2: 말이에요. 오늘부터 서로 팬이에요.
0: 팬 네. 네, 그렇게 네. 하세요.
1: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한데 네네네. 또 한편은 좀 불안하네요.
0: 아 그건 뭔 상관 있어요. 얼굴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디오기 때문에.
1: 오늘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0: 네, 아, 보이는 라디오로 들으지 마시고 라디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희 씨를 위해서. 아니 우리 선희 씨도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또 나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니 이거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선희 씨도 아름다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게 방송이니까 항상 객관적인데. 네. 이번엔 우리 선희 씨는 어떤 노래 준비했을까요?
1: 예, 제 타이틀곡 제가 가요계 보톡사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한 번만 들어도 10년이 젊어진다는 네. 그 곡. 네. 10년만 젊었어도.
0: 네.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분위기가. 네. 그러면은 자 반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불러. 주세요.

0: 댄스를 좀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우 씨가 아까 그 조용히 이제 트로트 선배도 있고 다 이러니까 아, 점잖게 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뭔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손이 안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백댄스까지 다 할 정도면
1: 네네.
0: 안무 정도는 그냥 우습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1: 안무를 알면은 잘 네. 추는데 이제 뭐 이게 프리로 추라고 하면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0: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전우 씨가 노래 부를 때 우리 선희 씨가 옆에서 안무해주고.
2: 아, 그럴까요?
0: 우리 선희 씨가 노래 부를 때 전우 씨가 같이 그냥 계속 서서 하는 거야. 노래 부르고.
2: 네? 괜찮은데요?
0: 예. 네. 근데 이제 안무가 안 짜져 있어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지만. 예. 그 나중에 내 필요하면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네.
2: 괜찮아요. 네?
0: 무대 뭐 필요하면 네. 서로 전우 씨가 혼자 갈 때 네. 비용이 들어갈 수 있잖아. 무용단 데려오려면.
1: 네.
0: 그때 이제 전화하는 거지.
1: 네.
0: 누나 시간 있으세요? 네. 제가 갈 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응, 커. 또 우리 선희 씨가 어이 동생 어찌 같이 가? 이렇게 어떠세요?
1: 아, 너무 좋은데요?
2: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할까요?
1: 아,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0: 그 대신 행사 둘이 딱 오면 따로따로 딱 해가지고 같이 그 두 배를 벌잖아. 두 배로 딱.
1: 그죠.
2: 좋은데요?
0: 가서 원 플러스 원이네.
1: 네.
0: 네.
2: 어,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네. 네. 이렇게 잘생긴
0: 그 대신 이제 차량이 또 어떻게 할지는 두 분이서 이제 협의해야 되겠고. 네, 그렇잖아요. 네. 차가 두 대 갈 필요 없잖아.
1: 그죠.
0: 둘이 네,
1: 기름값이 두 배니까.
0: 네.
2: 제가 운전할까요?
0: 네, 두 분이서 네. 한 번은 이제 우주 씨가 하고, 한 번은 우리 선희 씨가 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쓸데없는 얘기고. 각자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네. 자, 여러분들도 팬덤이 돼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래 들으시고요. 용기를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참여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번에게 의견을 들고 싶다. 1번 전우주. 자, 2번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2번 우리 선이. 용기의 말과 응원의 글 보내주시고요. 1번 전우주, 2번 하실 분들은 2번 우리 선이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라시면서 네. 또 좀 4부에는 바쁘게 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느라고
1: 네.
0: 두 곡밖에 안 불렀어요.
2: 맞아요.
1: 맞아요. 네. 아직 곡이 많이 남았습니다.
0: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2: 네. 맞아요.
0: 네. 일단 소개하는 게 좋잖아요.
2: 좋죠.
1: 네, 좋습니다.
0: 왜냐하면 노래 부르는 거는 행사 가면 말 안 시켜 노래만 부르잖아요.
2: 맞아요. 노래 부르는 게 더 아무래도 시간이.
0: 그렇죠. 라디오는 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1: 예.
0: 행사 가면 딱 세 곡이면 세 곡만 부르고 안녕하세요. 네, 뭐 축하합니다. 이거 내려오잖아요.
2: 네, 맞아요.
0: 나를 얘기할 수 없어. 네.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2: 아, 감사합니다.
0: 네. 4부에서 근데 이제 3부에 다 했으니까.
1: 네네.
0: 4부에는 노래만 부르고.
2: 네. 행사차.
0: 네, 이제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무대에서 내려오지 말고 계속 노래만 부르면 될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곡 남았어요, 네 곡. 두 곡씩.
1: 네. 네.
0: 자,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튼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에 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러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4: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바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전우진 씨. 네. 이번에는 어떤 노래 도전해볼까요?
3: 이번에는 신유 선배님의 나쁜 남자 나쁜 불러보겠습니다.
2: 남자. 그러면은 우리 선희님은 뭐 조금 있다가요?
4: 네네. 네,
2: 준비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빨리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우주의 노래 나쁜 남자입니다. 갑시다.

0: 그 소상공인 쪽에서 그저 섭외하고 싶다고. 네. 우리 서원희 씨. 네. 일단 율동하고 말이죠. 예. 또 그 영상으로 보니까 바로 행사 분위기가 좀 나신가 봐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DC 가능해요.
0: 예, 용인 쪽입니다. 용인 쪽.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멋지다고 두 분.
1: 감사합니다. 네.
0: 다 선남선녀. 예. 그 전우주 가수님 최고예요. 맑고 시원한 목소리 멋진 가수입니다. 하셨고요. 우리 선희님, 네, 멋져요라고 하셨고, 인생은 먼저 가사도 좋고 가수님의 맑은 목소리가 찰떡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곡 너무 좋아요. 늘 꽃길만 걸으세요. 하셨고요. 네, 우리 선희 목소리 최고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띵가띵가님.
1: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리고 삼성동의 박은자 씨. 네, 2번, 네, 우리 선희 씨 응원합니다. 인생 멋지게 살아요. 깻잎 장아찌, 봉집 장아찌, 상추 장아찌.
1: 배고파지네요. 확 배고파지네요.
0: 이분은 왜 장아찌 얘기만 하시는 거죠? 네. 김경자 씨가 본전 인생, 네, 1번 전우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신복순 씨가 전우주 가수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네요. 응원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다산동 이경순 씨가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낭군옥분 꿈을 먹는 젊은이부터 뒤에서 쭉 주셨고요. 용동면의 조인준 씨, 선희님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셨고요.

0: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노래를 빨리 갑시다.
1: 예. 바로 노래 들어가죠. 예.
0: 전우진 씨는 어떤 노래 부를까요?
2: 네, 현철 선배님의 수선화를 불러보겠습니다.
0: 갑시다. 예. 현철 씨의 수선화고 그 다음 곡은 우리선희 씨의 다른 타이틀곡 예전에 활동곡으로 준비를 해볼까요? 네. 오늘 뭐 다 알려야 되니까.
3: 맞아요.
0: 예. 자, 현철의 수선화 가겠습니다.

0: 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응원에 문자 주실 분들은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응원을 좀 부탁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지금 많은 분들 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선희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불렀던 분은 전우주 씨입니다. 1번. 네. 전우주. 2번. 이제 우리 선희 씨의 에헤라 가라사대.
1: 예, 참가번호 네. 2번. 우리 네. 선희입니다.
0: 이 노래가 그때는 이제 그 활동곡이었잖아요.
1: 예, 10년만 젊었어도 하고 같이 있는 네네네. 싱글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네. 요즘에 더 반응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응원가잖아요.
0: 원래 10년만 젊었어도 먼저였지 않나요?
1: 예, 조금, 제가 레이디 돌 때부터.
0: 조금 먼저였고 예, 에라 가라사대. 예. 예,
1: 이제 말하면 당했다고. 너무 좋아지, 예.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예.
0: 그러니까요. 에라 가라사대 한번 갈까요? 네, 에헤라 가라사대. 네,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네, 가겠습니다.

0: 네, 두 분의 노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 주실 가수분들입니다. 이제 열심히 우리선희 씨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부터 우리선희로 데뷔를 해서 많은 네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행사장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네네.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우주 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많은 응원 또 해 주시고 팬이 네.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쭉 보니까요, 선희 씨가 44표, 그 다음에, 우주 씨가, 50표네요. 그래요. 일단, 네. 그, 팬이 되겠다는 분들은 이제 전우 씨가 좀 많아서, 6명의 차이인데, 네. 다음 주를 다시 나와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노래는 그러면 우리 저 우리선희 씨 거 준비해 주세요. 네. 10년만 젊어서도.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음에 우리 저 목요일에
1: 예예.
0: 라이브 초대석에 한번 오셔서
1: 예.
0: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는 예예. 게. 네, 오늘은 팬이 되어주세요라고 오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 먼저 전우주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2: 아, 네. 이렇게 오랜만에 네.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여기는 아니었지만
0: 네.
2: 너무 즐겁게 네. 노래 부르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네.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팬이 될게요.
1: 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워낙 그 우리 저 우리 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1: 네네.
0: 방송 많이 해서 네네. 여유가 있는데 전우 씨는 아직은 조금 어색하신 것 같고
2: 아직은
0: 그런 것 같아요. 좀 그 용기의 얘기를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1: 어쩌면 또 그게 매력이어서 저를 이기지 않았나.
0: 아, 이긴 건 아니고 팬들 더 많이 동원하셨겠지.
1: 네, 네. 뽑아가지 않았나.
0: 네네네. 네. 제가 봤을 때는
1: 네네.
0: 팬의 동원력에서 원래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그
1: 예, 예.
0: 팬들을 딱 깔고 오시거든.
1: 예, 예.
0: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1: 예, 네. 오늘 저는 두 번째인데
0: 네네.
1: 지금 두 번째 다 네. 잘생긴 패널과
0: 그렇죠.
1: 예, 옆자리에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요. 예, 예.
0: 다음에는 두 분이서 진짜 활동하는 거 있으면 서로 이제 그저 같이 가서
1: 예, 예. 바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무대에서 예. 이제 같이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우 씨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세요?
2: 앞으로 그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인생의 그 음악의 모토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0: 네네.
2: 많은 분들에게 공감 갈 수 있는 노래, 그 제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선희 씨는 팬들에게 멋지게 한 말씀 해줄까요?
1: 가요계의 보톡스 우리 선희 방방곡곡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름을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요.
0: 근데 이제 사실 저 좋은의 가요세상 팬분들이
1: 네네.
0: 우리 선희 씨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가지고 10년만 젊었어도 요 성현동의 김영군 씨
1: 네네.
0: 우리 완전히 맨날 오시는 분인데 이번 우리 선희 가수한테 응원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완주의 비주요라고 하는 바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 멋쟁이 전우주 수선아 인생은 번전 장구도 잘 치고 장래가 기대는 전우주 씨가 장구를 잘 치잖아요.
2: 제가 장구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아무튼 장구를 잘 치고
1: 네. 일단 시작하세요.
0: 네. 그리고 우리 선희 파이팅 하셨고 또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영희 씨가 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네, 10년만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1: 제 노래 많이 들으세요.
0: 네, 선희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1: 감사합니다. 네.
0: 2번 선희 예전에도 노래는 많이 듣다가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거창해 이현수 씨.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이분들 직계가 안 된 게 번호를 2번하고 선희로 많이 하셨어.
1: 아, 그런 경우가 선 많아요.
0: 선희가 아니고 예, 예. 선희로. 아이고 아쉬워.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우리 선희 10년만 젊어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5: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해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한 구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4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6월에 접어들면서 한낮의 햇볕이 제법 뜨거워졌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햇볕을 피해 가로수 및 그늘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문득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봄날에 연약했던 연두빛 잎사귀들이 어느새 빽빽하고 단단한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가만히 나무를 올려다보면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준다며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자라났을 뿐이죠. 그런데 그 묵묵한 성장이 어느새 지나가는 지친 이들의 땀을 닦아주는 고마운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 6월의 나무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창한 구호나 대단한 선행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커다란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묵묵한 다정함 덕분에 잠시 숨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그 은혜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0: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었습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라나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선행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린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늘 고마운 마음으로 더 더워질 6월을 시원하게 지내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지난주 토요일이 절기상 망종이었는데 이 망종 무렵 농가에서는 모내기와 보리배기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낸다고 한다. 이때 부지런히 보리를 베고 밭에 씨를 뿌려야 가을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자연의 이치대로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근면성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

네, 요즘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부들을 보면서 근면성실의 가치를 새겨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근면성실을 강조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인과품에는 봄에 씨를 뿌린 농부만이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자신이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불교 경전 불유교경에는 수행하는 사람을 물의 성정에 비유하며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를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나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게으른 사람에게 전하는 주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유교 경전 논어에는 젊어서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섭다. 공부 여하에 따라서 장차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40, 50이 되어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느니라.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에는 근면한 세상이 곧 미륵불 세상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근면성실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공 비결이겠죠. 우리가 미륵불 세상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그 미륵불 세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근면한 세상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근면성실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만곡부막으로 전수연의 자작나무 숲길로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개신교 신자들이 조용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 그리고 그 적용한 이후에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삶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개신교인들이 조용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감상을 삶에 적용해보고 이웃과 나누는 이 전체적인 것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명상, 2번 큐티. 1번 명상, 2번 큐티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자, 정답만 보내시지 마시고 우리 동동 가족분들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신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소개나 자랑도 좋고요. 이웃 종교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다양한 생각과 사연들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자인 연극배우 우기홍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움막의 거리 30미터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미움과 분노가 뒤섞인 차가운 관계였다. 할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밥상을 엎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 그런 할아버지 보란 듯 작은 실수만 있어도 자식들에게 매를 들고 때리시던 아버지의 모습. 이렇듯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소리치며 싸우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도 화를 내며 지내셨다. 결국 할아버지는 우리가 사는 집에서 불과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움막을 지어 스스로를 유배시키셨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차마 한 울타리 안에 머물지 못했던 그 30미터의 거리는 우리 가족이 대대로 짊어져온 상처의 깊이와도 같았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던 할아버지는 손자인 나에게 약심부름을 시키곤 하셨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움막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황도 통조림을 꺼내어 내게 건네주셨다. 폭군 같던 할아버지가 내게 건네는 그 황도의 달콤함은 가족에게 표현이 어색했던 할아버지에겐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를 미워하며 지냈지만 세월이 흘러 마주한 아버지는 당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결혼하기 전 나의 가장 간절했던 기도 제목은 이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의 호통과 그 뒤에 숨겨진 손주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할아버지의 서툰 다정함조차 위협으로 느낀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피해 방으로 숨어들었고 아버지는 손주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곤 하셨다. 그런 이후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더 멀리 피하곤 했다. 꼭 우리 할아버지가 30미터 거리의 움막에서 사신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이들은 심리적 30미터 움막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듯했다. 이런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서는 수술이라는 예기치 못한 도구로 이 낡은 움막의 문을 두드리셨다. 한 달 전 쓸개 제거 수술에 이어 담석 제거를 위해 다시 입원하신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왜 왔냐고 하시면서도 몸 상태와 지난 수술 이야기 등을 하셨다. 병원을 떠나기 전 어머니의 기도 권유로 나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기도가 시작되자 아버지는 피하시기는커녕 내 손을 더 꽉 잡으셨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드는 동안 투박한 아버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끼며 그 시간에 감사했다.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바오로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과 화해하고 이 수술을 통해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느꼈다. 육신의 수술을 통해 주님은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다. 할아버지의 움막에서 느꼈던 그 황도의 사랑 표현처럼 아버지와 내가 서로에게 기도로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이제 남은 수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아버지가 회복되어 돌아오시는 날, 이번에는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손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용기를 내어주길 소망한다. 그 심리적 거리 30m, 움막이 이제는 더 가까워져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본다.

네, 전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 줍기가 부른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 듣고 왔고요. 앞서 카톨릭 신자인 우기홍님의 글 움막의 거리 30m를 전해드렸는데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가족 간의 불화를 겪는 분들 또 많이 계실 텐데요. 말이 안 통한다며 집 밖을 나가버리고 부부 간에도 각방을 쓰고 자식과의 대화도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이 글을 쓰신 우리 우기홍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수술이라는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 더욱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 모두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평소에 더 다정하게, 더 따뜻하게 가족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불교신문 논설위원이자 시인인 만우 스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양에게 죄를 묻다니 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죄양 또는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쉽게 풀이하면 집단적인 죄를 한 마리 양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치면 지은 죄가 소멸된다고 하니 말 못하는 양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허무맹랑해 그야말로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게 된다. 만약 그 한 마리 양이 남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이 양이야말로 성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일지라도 남들이 지은 죄값을 자기가 치를 수는 없다. 정말 양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성스러운 존재에게 경배해야만 한다. 물론 현실 법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나 정치를 잘한다는 정치인들은 특히 그 방면에 도가 텄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발뺌하고 거짓말로 남들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용한 재주를 갖고 있다. 심지어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를 공격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쏟아 부으며 양처럼 순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다. 그리고는 정의의 사도인 양 온갖 으름장을 놓는다. 이와는 반대로 부하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라. 그들은 그저 내가 내린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부하들을 감싸는 지휘관도 있다. 떠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 죄를 서로 떠넘기려고 안달이 난 판국에 그런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밀고로 로마 경찰에게 붙잡힌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다 살아서 도망치는데 오직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로마법에 따라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결국 로마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 더구나 열두 제자들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으니 오죽했겠는가. 제자들은 내 가르침만 따랐을 뿐 아무 죄가 없으니 나만 처벌하라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을까. 이후 제자들은 로마 총독부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스승님이 가신 길을 가다 대부분 순교하고 만다. 그 순간 기독교는 로마는 물론이고 유럽과 세계의 종교가 된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형벌까지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에게서 성자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의리를 뼛속 깊이 새기며 더욱 전도에 온 몸을 바치고 스승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을 것이다. 앙굴리마라는 외도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연쇄살인마가 된다. 100명을 죽여야만 수행이 완성된다는 스승님의 말을 따라
살인을 저지르다가 드디어 100번째로 부처님을 만난다. 그러나 그의 분노와 어리석음은 부처님 앞에서 멈춰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는 성자가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던진 돌과 몽둥이에 맞아 죽는다. 아라한에게 원한이나 핑계는 있을 수 없다. 이렇듯 인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앙굴리 마라는 그것을 깨달았고 기꺼이 그 과보를 받았다.

불교 음악 조화연 어린이가 부른 108배 듣고 왔습니다. 앞서 불교신문 논설위원이자 시인인 만우스님의 글 양에게 죄를 묻다니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포용력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포용력이 너무나도 커서 남의 잘못까지도 내 잘못으로 여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부처님은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이 동체 대비의 정신을 가지셨을까요? 이러니 우리가 성자를 믿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중생들은 남 탓하기 바쁩니다. 내 잘못이어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남 탓하기 바쁘죠. 그런데 우리 종교인들은 인과를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지은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치를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내 마음과 인격을 갈고 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갈고 닦아 나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부처님처럼 남의 잘못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큰 품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네, 양에게 네,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금천교당 안혜연 교부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어린 시절 끼니 때가 되어 동네 어르신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사용되는 인사말이었다. 가난과 배고픔에서 비롯된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굶을 일도 없으련만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요즘도 밥은 챙겨 먹었어? 라고 인사를 한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몸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척도가 된다. 밥 먹을 시간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잘 보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고 보면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눈물나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육신과 마음으로 살아간다. 육신은 음식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마음은 일어나는 온갖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생각이 마음의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게 하기도 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치료에 힘쓰면서 마음의 병은 병인 줄 모르고 치료할 생각도 내지 않는다고 탄식하셨다. 몸이 아파도 입맛을 잃지 않고 있다면 빠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아플 때 공부해 볼 마음을 내고 내 마음을 치료해 줄 법문을 찾아 약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약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6월이 되면 더욱 간절하게 와닿는 법문이 대종경 부처품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먼 길로 수양을 떠날 것이니 퇴굴심을 내지 말고 마음을 추어 잡으라고 하셨다. 이 정법을 가져다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 지금 내 마음에 이상 징후

문구가 발견된다면 의술과 약재 창고인 교전을 펼쳐서 내 것을 삼고 정신의 양식으로 삼을 일이다. 정산종사님은 일상 인사에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 잘하자고 인사하라고 하셨다. 육신의 안녕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고 묻고 마음의 안녕은 마음 공부 잘하고 있어 라고 묻자. 영육을 쌍전해야 할 우리 공부인들의 인사법이다.

네, 원불교 성가 마음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원불교 금천교당 안혜연 교무님의 글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원불교의 공식 인사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 잘합시다. 우리가 늘 반가운 마음으로 살고 늘 마음 공부를 하며 살아간다면 이 인생 잘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즘 보면 몸 건강은 챙기면서 마음 건강은 챙길 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의 안부도 묻고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성가 그래서 좋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큐티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 신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큐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티는 영어 단어 quiet time의 약자인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이지만 경건의 시간,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등으로 해석됩니다. 큐티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조용한 장소에서 나만의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인데요. 큐티의 기원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했다는 점을 들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시작된 것은 1882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하루 중 기도와 성서를 읽기로 한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서튼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큐티와 비슷한 시간이 있는데요. 활동 내용은 이 큐티와 비슷하지만 성서 모임이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인 큐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모든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큐티를 다른 말로 하면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묵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연불교에서 심고 마음속으로 깊이 진리 앞에 그 고하는 이 심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가 없는 우리 비종교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진리와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고 어떠한 삶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또 삶에 적용해보고 또 이를 또 같은 우리 도반들과 우리 형제자매와 나눈다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인들은 정말 다 통하는 것 같죠. 자, 선정희님 오늘도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그 근면 성실하게 예, 돈을 벌어야 그게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설령 요령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309 쓰시는 분도 정답 큐티 보내주시면서 저희 가족들은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종교라 개신교 용어도 잘 알고 있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그 앞서 움막의 거리 예, 이 한 천주교 신자분의 예, 글을 소개해드렸죠. 가족 간에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래서 그 움막을 짓고 그 이제 가족들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다는 한 할아버지 예,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자기만의 어떤 그 공간과 시간을 두고 가족과 이렇게 동떨어져서 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건강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그 은혜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마음을 다 그렇게 고집을 내려놓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도 늘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거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개신교 음악입니다. 이지훈이 부르는 그대 안의 미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여러분께선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가운데 후회되거나 걱정되는 일을 꺼내보기도 하고요. 또 기분 좋았던 일이나 내일을 향한 설렘을 떠올리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씨앗을 품어야 좋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자니 브라더스가 불러줍니다. 농부가.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깊은 생각에 잠기기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특히 잠자리에 누워서 이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들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가운데 좀 후회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도 하고요. 또 다가올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들, 또 걱정거리도 피어나고요. 반면에 즐거웠던 순간과 또 행복했던 일들을 떠올리거나 기분 좋은 상상과 희망, 설렘들을 담고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요, 그저 사소한 생각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품고 잠이 들게 되면 그 불안하고 걱정이요, 밤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쑥쑥 자라난대요. 반대로 희망과 설렘을 안고 잠이 들면 그 생각이 또 밤새 무럭무럭 자라나서 다음날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그런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적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걱정 대신 설렘을 베고 누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행복한 이야기와 정다운 노래가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편안한 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 기다릴게요.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기분 좋은 생각과 설렘과 뭐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가득 담아주시는 게 더 좋겠죠. 아울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시절, 그리운 그 노래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의 노래 한 곡 이어집니다. 얼싸 얼싸.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신혼부부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르면요, 혼인한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소득 기준은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립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의 기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130%인 763만 원에서 160%인 939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맞벌이 신혼부부 전형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90%인 798만 원에서 220%인 924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크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경우엔 이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나이 2세 미만 기준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결혼 이전 주택기금 전세 대출을 승인받았다가 혼인신고 후 소득요건이 초과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합산소득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후 가산금리를 50% 인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 진입로 요금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속도 및 신호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 체납 차량입니다. 서울시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이 체납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내일은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의 경우엔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7도, 전주는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갈 전망입니다.

한진성의 목소리였죠. 사랑했기에, 그리고 이성훈의 후회는 없다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바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그리고 또 어젯밤에는 어떤 꿈들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심었던 그런 생각들이 쑥쑥 자라나서 다음날 하루를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 모쪼록 좋은 생각들, 생산적이고 행복하고 깊은 생각들을 갖고 자야지 되는데, 사람 사는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기 마련이고 더 앞서기 마련이잖아요. 우리네 삶이 아직까지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좋은 생각들 어떻게 키우는 게 좋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와 인상 얘기도 좀 주십시오. 우리 정임진 농부님께서는 내일부터 상주에 일하러 갑니다. 이제 농사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달에는 감자, 마늘 수확, 서리태 콩, 또 팥 등 파종 하느라고 많이 바쁜 날입니다. 해가 길어져가지고 일 마치면 아인도 끝날 시간이라서 좀 아쉽네요. 그렇죠. 지금은 저녁 7시 되면은 예전에는 캄캄했는데 겨울, 가을에는 지금은 훤합니다. 일과가 그만큼 길어졌어요. 언젠가요? 2000년 이전에 그때 생각해보면 저도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이 되면 그 일상 시간을 한 시간씩 뒤로 더 이렇게 연장하게 이렇게 바꾸는 그 썸머 타임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교도 이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시계를 한 시간씩 더 느리는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점점 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서화정님께서 반갑습니다. 해가 빠져나가니까 좀 선선해져요. 역시 빠져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쭉 가보려고 합니다. 이참에 살도 빼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강공님도 오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 주셨고요. 이미자, 뭐 또 나훈아, 문주란 이렇게 여러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평강공주님의 신청곡 중에서 눈물의 북성선 한번 듣겠습니다. 문주란이 불러줍니다.

오늘 저녁에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신 구파발 우리 김웅충 기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운행들 하셨습니까? 애쓰셨습니다. 또 전주에서 현동수님께서는요. 전주가 오늘 더웠대요. 오늘도 전주에 더웠습니다. 해가 넘어가니까 좀 시원해지네요. 어제 밤에 방송에서 들려주신 원 플러스 원의 노래 제 주위 지인들하고 많이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저도 참 오랜만에 원 플러스 원의 그 노래 어제 나간 노래가 예전에였죠. 아, 노래 참 좋죠. 현동수님. 추억의 그런 노래들 또 지인분들과 같이 얘기거리로 이렇게 어저께나 이런 노래 들었는데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더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대구 달봉알비님도 음악만 듣고 바쁘다 보니 사연도 못 보냈어요. 오늘까지 바쁜 일 끝내고 내일은 회식입니다. 야호 기분 좋은 문자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박병록 기사님 오늘도 바쁘게 노선에서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서산 갯마을이 듣고 싶네요. 감사하고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조미미의 노래죠. 네. 그럼 이 노래를 들으면서 1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벌써 1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미미입니다. 서산 갯마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최모령입니다. 이번 제가 주연한 영화 카츄샤의 주제가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약한 여자에게 받아야 했던 모진 운명을 안고 북쪽 하늘 및 거칠은 벌판을 한없이 흘러가야만 했던 카츄샤에게 또다시 옛님의 다사로운 입김이 되살아오기를 빌면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르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멋진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 노래죠. 역시 이 목소리는 배우 최무령의 목소리였고요. 원일의 노래,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의 신청곡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쭉 둘러보고 노래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군대 동기가 보고 싶네요. 이런 사연 주신 우리 성북동의 배용주님, 사연을 좀 이어가 볼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제대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좋으련만 좋은 소식을 기다릴게. 이런 그리움을 담아주셨는데, 이 비단 이제 그리움이라는 게 여러 그 대상들이 있잖아. 이렇게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했던 또 젊어서 예전에 청춘을 바쳤던 회사 직장 동료들도 있고요. 예. 또 고향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들 그런 그리움들 우리 사연과 더불어서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바람대로 혹시라도 그 중에 한 분이 이 방송을 듣고 연락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혹시라도 듣고 계시면 연락처를 모르시면 방송국으로라도 연락을 좀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좋습니다. 오늘 또 기분 좋은 사연이 왔어요. 의존 형제님께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으셨대요. 모두가 정상이고 신체 나이가 10살이나 가까이 젊게 나와서 정말 끝없이 챙겨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아내 덕이라고 그렇게 또 고마움을 전해주신 의존 형제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곳 방송까지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잘 유지하셔가지고 건강, 아내가 얼굴 우울하지 않도록, 울상짓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현재님께서 늘 부산에서 와주시죠. 최근에 신청곡 보냈던 거 몇 곡을 쭉 적어보냅니다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곡쯤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 뭐 한 곡 채택이 되면

저녁 땐 간단하게 이렇게 비벼 먹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맛있던데요. 저도 오늘 낮에 비벼 먹는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네, 골뱅이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솜씨를 발휘해서 저 혼자 먹었지만 맛있게 먹었답니다. 와, 오늘 저하고 메뉴가 통했네요. 들꽃님께서 박경원의 이별의 인천항 청해 주셨네요. 그러면 장세정의 즐거운 목장 그리고 박경원의 이별의 인천항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기대가 됩니다. 해주신 인천도건님 어서 오시고요. 대구 전종곤님도 오늘도 좋은 시간 수고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어요.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연과 함께 인천 부평에서 말고노스님이 글을 주셨는데요. 그 노래 그 사연 그래서 옛 가요에 얽혀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곡 작품 배경을 심심치 않게 자주 주시는데 아예 이참에 코너를 하나 만들까요? 말고노스님 일주일에 한 편씩 소개 좀 하겠습니다. 삼촌포 아가씨 그 노래 그 사연입니다. 작사 반야월, 작곡 송운선, 노래 은방울자매. 노랫말의 주인공 삼촌포 아가씨는 가수이자 작사가인 반야월의 친구의 딸의 이야기로 실화입니다. 반야월이 50년대 후반 삼촌포에 공연을 갔다가 그곳에 사는 친구의 약국을 찾았는데요. 초췌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친구의 딸을 보게 되죠. 사연인 즉슨 그 딸은 여고를 졸업하고 한 청년을 사귀었는데 대도시로 유학을 간 청년이 방학 때마다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만나서 서로 사랑을 싹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고시 공부를 핑계로 소식을 끊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하게 되었죠. 반야월은 지병을 앓던 친구가 1960년 세상을 떠나자 친구에 대한 애도와 그 딸의 애틋한 사랑과 연한 여객선이 드나드는 삼촌포항의 전경을 담아 노랫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구노스님의 신청곡 은방울자매 삼천포 아가씨 이어서 전주 현동수님의 신청곡 이어졌습니다. 박건의 청포도 고향 들으셨습니다. 2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예가요 101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끝곡은 우리 청취자 이승재님의 따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오후 교사입니다. 퇴근하고 월수금은 곧바로 보통 다이어트 댄스 운동을 하고 끝나고 9시에 집에 가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7시 반 퇴근 시간을 맞춰서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십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이나 사연을 보내신 이승재님이 저희 아빠십니다. 운동 안 가는 날 사랑하는 딸을 안전하게 데리러 오는 멋진 아빠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따님이 청해 주신 아빠를 위한 노래입니다.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전해드리면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화이팅이고 최고입니다. 우리 진행자님 참 정감 있게 진행을 잘하시네요. 꼭 이 프로를 위해서 딱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곡 신청해봅니다. 네이크로바 듣고 싶고요. 백일장이 기대되고 설레이네요. 남양주 다산동에서 이경수님께서 기대감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 이규황의 네이크로바 들으시면서 3부 아름다운 인생 문을 열었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그 네이크로바 이건 많이 없죠. 근데 지천으로 깔려있는 세이크로바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데 이 세이크로바는 행복을 뜻한다고 그래요. 네. 누가 그 꽃말이나 이런 이름을 뜻을 정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행복은 많이 있고 행운은 많지 않죠. 아, 3부에서는 예가요 101장 잠시 후에 시작할 거고요. 몇 분과 인사 나누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부의 아들 한상무님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하시면서 도저히 휴가 기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가지고 논두렁 풀베기에서 그나마 7부 능선까지 마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일 모내기 15마지기 정도 할 예정이에요. 일요일까지 매일 이 정도씩 해야지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쓰십시오. 꼭 풍년 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 나의 친구가 아인 시간 열심히 출석하면 개근상 주실 거죠? 오늘 대구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아인이 다가오면 왠지 저의 마음도 설렙니다. 두 시간 너무 짧아요. 네. 알차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옛가을 101장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예가요 101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예가요 101장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예가요 101장에서는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지어주시면 되고요. 말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발하고 재미있으면 더 좋죠. 오늘 시제를 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밤에 잠들기 전에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에 활기찬 하루가 펼쳐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의식적으로라도 이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종자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도 긍정의 씨앗을 많이 심었으면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농사일로 분주하시다는 소식도 계속 주셨는데요.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은 씨앗을 뜻하는 종자로 이행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노래를 세 곡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천천히 세 곡 들으시면서 작품을 쓰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곡 들으시면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네, 예가요 101장 이행시 종자 이행시 참여해 주십시오.

예까지 백일장 어떻게 오늘 작품들이 되게 좋은데요. 예, 정말 좋습니다. 예까지 백일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세 곡 전해드렸어요. 이미자의 사랑했는데는 대구 주순이님이 청해 주셨고요. 우리 부산 은하수님도 이미자의 두견새 우는 사연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사랑했는데로 예, 이렇게 예, 모았습니다. 또 정임진님 나훈아의 너와 나의 고향 청해 주시면서 이행시 주셨어요. 종종 듣던 어머님의 꾸지람. 자, 예,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술 좀 줄여라 하시던 분의 잔소리가 이젠 그립네요. 이렇게 이행시와 함께 주셨고요. 아, 안다성의 바닷가에서는 가시도친 장미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예. 서울의 서민아님께서 종이컵 사용도 자제하며 환경을 지킵시다. 지킵니다. 자, 자연이 아프면 인간들은 더욱 많이 아파질 테니까. 아, 자연 사랑에 마음을 담아서 이행시 해주셨어요. 자, 예까지 백일장 오늘 종자입니다. 종자. 아,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종자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달봉할비님과 배용준님이 각각 청하셨습니다. 이 시스터즈의 목석같은 사나이 그리고 봉봉사중창단의 육군 김일병 들으셨습니다. 예가의 101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 101장 문은 열려 있습니다. 3부 마무리 질 건데요. 4부 첫 곡 나갈 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종자 이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3부 마무리 곡은요, 서울 살고 계신 황재현님께서 청해주신 박영진의 풍년 고향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고요. 서울 답심로 김희수님의 신청곡 방주현의 꽃과 나비 같이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3부에서 함께한 예가요 101장 정말 많은 분들이 멋진 작품들로 참여해 주셨는데 장원은 잠시 후에 뽑도록 할 거고요. 보내주신 작품 좀 소개 좀 하고 그리고 뽑도록 하죠. 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번호 2305 쓰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종일 바쁘게 집안일을 해도 표시는 안 나고 자 자연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이 따로니 너무 힘듭니다. 네, 분명히 주부실 겁니다. 주부. 어지르는 사람 남자들. 네. 또 인천 도건님 종일토록 기다린 당신을 위한 노래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들 보세요. 아름다운 인생을 지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평강공주님 네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종종걸음으로 왔다 갔다 좋아하는 이 사람 자 자식들이 멀리 있다가 한국에 나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야호입니다. 아, 정말인 거죠? 와 기분 좋으시겠어요. 빨리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또 김포 사람 조프코님 종이학 접어 그리움 달랩니다. 자 자고 나도 그대 생각 또 접습니다. 하, 이건 짧지만 완전 시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또 대구의 최영아님 종일토록 기다린 아름다운 인생 시간이 왔어요. 자 자부심이 한층 무럭 익어가는 내 마음입니다. 예가요 좋아하시는 최영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갑니다. 대구 북구 서화정님 종아리 굴다가 놀리는 남편 자 자꾸 놀리다 뻥 차이면 아플 텐데 흥 네 흥치 뽕 이거죠. 네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요 101장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작품 중에서 고르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김재인님 종달새 지저귀는 고향 들녘 추억의 뒤안길에서 자 자주색 색동옷 입고 달려오는 어릴 적 정다운 벗이여 이제는 어느 하늘 밑에 사는지 흘러가는 저구루마 정다운 소식 전해주렴. 아, 그리운 친구들, 그리운 고향 이야기를 담아주셨고요. 우리 부평의 우태백님, 종잣돈 마련해 놓은 걸로 식당 차렸습니다. 자, 자랑할 만큼은 아니지만 제 밥벌이는 하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네, 행복한 우리 우태백님. 그리고요, 예, 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경기도 김포에서 신영철님 종일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한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내일을 위해 푹 쉬자고요. 우리 김포에서 신영철님 네 애쓰셨습니다. 아 그리고 종종 듣던 원음 방송이었는데 자 자꾸 듣게 되네요. 너무 재미있고 옛 추억을 떠올리는 노래들을 많이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뒷번호 2515 쓰시는 청취자님 사연까지 한 분만 더 할까요? 서울 종로에서 이창선님 종일 치열하게 일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 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인생 선배들의 사연에 마음 따뜻해지는 행복을 느낍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작품들을 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음악 좀 듣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손대식님의 신청곡 남정희의 순정, 그리고 부평의 우태백님 청해 주신 도성의 배신자입니다.

아, 사랑의 배신자요. 네, 절절합니다. 네. 대구 달성군에서 김동식님 매일매일 잘 듣고 계신다고 오늘 대구는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이렇게 네, 찾아주셨고요. 또 같은 대구 윤형주님도 바람이 불어서 오늘 좀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와, 두 시간 아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게요. 찾아주셨고 또 최영아님 내 삶의 전부인 사람 정춘선에게 지난 시절 사랑의 증표로 노래 한 곡 선물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우리 최영아님의 우리 정춘선님 아내분이신 것 같은데 사랑의 노래는 한 번 더 좀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좀 선곡이 예, 좀 그랬고요. 한 번 더 사연 주시면 선곡해서 마음을 담아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산 민호님 친구들이 여름 휴가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내 청춘도 한 시대를 갔구나 그런 마음에 좀 씁쓸하시대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먼저 결혼해서 아이까지 가정을 이뤘으니까 친구들보다 훨씬 더 복된 생활이 앞에 있는 겁니다. 부평에는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 것 같다고. 아, 우태백님 조금 아까 사연 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부산의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패티김의 사랑하는 당신이, 그리고 시흥에 살고 계신 우리 한재화님의 신청곡까지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김상진의 새마을 내 고향.

우리 임영남 애청자님의 정성어린 사연인데요. 제가 줄여서 조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음악 따라 부르면서 출근하는 길 행복합니다. 요즘엔 퇴근해서 4km를 매일 걸어요. 오래 살려는 욕심보다는 병원 신세 지고 싶지 않아서예요. 이렇게 나머지 글도 있는데 애쓰십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임영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곡이 참 좋다고 아인 굿이에요 해주신 부산 은하수님 고맙습니다. 또 구파발 김인풍 기사님 오늘 주말에 포천 농장에서 일하셨대요. 와 작물 심으셨다고 풍년 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원신님도 오셨어요. 마포에서 잘 듣고 계신다고 인사 주셨습니다. 두루두루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두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밝은 인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민호님 그리고 서산 유상욱님이 청해 주신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깊은 감사를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원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그 고마움을 정성스레 보답하면 베푸는 마음도 즐겁고 받는 마음도 기뻐서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어떻게든 그 해독을 되갚아주고자 하면 상대 역시 한층 더 격앙된 감정으로 다시금 해를 입히려 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서로 얽히고 설킨 악연의 굴레는 끝이 없을 겁니다. 이렇듯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상극의 업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원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짠짠의 은혜 속으로 했습니다. 작든 크든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받은 만큼 고스란히 되갚아주어야 비로소 속이 후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돌려준 보복의 해독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든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될 거고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은 또다시 나를 향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해를 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10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다고 해서 똑같이 상대에게 해독을 안겨준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끝없는 원망과 파멸의 사슬 뿐입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온한 삶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내가 갚을 차례에 과감히 멈추고 참아내는 서원이야말로 상극의 악연을 끊고 나와 상대 모두를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37장 유는 무로, 성가 132장 항상 밝은 빛, 성가 142장 지난 날 일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하게 일방적인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연의 바탕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참된 모습이죠. 그렇게 마주하는 관계들 속에서 늘 은혜로운 일들만 가득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밝은 웃음을 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미소 띈 얼굴로 다정한 인사를 건네야 하듯이 타인의 선량한 품행을 바란다면 나 자신이 먼저 선업을 지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온정과 보은의 공덕이 촘촘히 쌓이다 보면 내 곁은 어느새 맑고 좋은 도반들로 가득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해서 나 역시 그 상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독을 돌려줄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인내하고 멈춰야만 상극의 굴레를 비로소 끊어낼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참고 멈추어 그 업을 쉬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상극의 악연을 남기지 않고 상생의 은혜로 길이 간직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내가 먼저 놓아버려야 할 원망의 마음은 무엇인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의 견성과 솔성, 고우리의 공부인의 의식 거쳐, 박재환의 즉심시불.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은혜든 원망이든 내가 그것을 받아쳐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 인내하면 해묵은 업장도 차차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고마운 은혜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생의 고리가 더는 이어지지 못하듯이 가슴 아픈 원망 역시 내가 먼저 되갚지 않고 삼켜버려야만 비로소 상극의 굴레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복된 상생의 인연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혜에 보답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상극의 인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원망을 돌려줄 차례에 내가 먼저 단호히 인내해야 합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참고 멈추어 서면 그때 그 무거운 업이 고요히 쉬어진다는 인과의 진리 속에서 상극의 사슬은 끊어내고 상생의 거룩한 인연들을 가득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문이 끝곡으로 장미의 연잎에 비 내리니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번 뜨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내 몸은 신속해서 조금 살았나 싶으면 그냥 가는 날이 금방 온다. 명은, 이거는 목숨명이에요. 내 몸은 뭐가 서쪽에 있는 빛 같아. 서쪽에 있는 빛은 해가 서쪽에 있잖아요. 지금 동쪽에 떠오르면 열몇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서쪽에 있는 햇빛이 먼저 금방 떨어지는 거죠. 나의 목숨은 서쪽에 있는 빛과 같아. 내 몸은 어때? 아침 이슬 같고 내 명은, 목숨은 서쪽에 걸려있는, 서산에 걸려있는 빛과 같아. 그래서 금일에는 별, 오늘은 내가 비록 숫자, 비록 보존하고 있어. 내가 오늘은 내가 살고 있어. 금일에는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명일에는 다음날, 이게 밝은 명이냐, 다음날. 오늘 내일이라는 뜻이야. 다음날, 내일. 내일은 또한 어려울 난자야. 어려울 난이니까 보존하기가 어려워. 오늘은 살고 있지만 내일이 꼭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내일 꼭 살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 오늘은 비록 보존하고 있지만 내일은, 명일 다음, 내일은 또한 보존하기 어려워. 내일이 꼭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요즘 교통사고도 많고 비행기 사고도 많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비록 확실히 존재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한 보존하기가 어렵다. 간절히, 이거는 간절하다. 간절히 모름지기 뜻을 둘지어다. 있을제자에 있을. 있을제 뜻을 두어다. 뜻을 둬. 무엇에 뜻을 두냐면 공부하는 데 뜻을 둬라. 오늘은 있지만 내일이 있을지 모르고 몸은 아침 이슬 같고 나의 목숨은 서쪽에 걸려있는 빛과 같기 때문에 오늘은 있지만 내일을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간절히 뜻을 둬다. 간절히 뜻을 둬. 무얼로? 참으길로 가는 공부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이 뜻을 가져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져라. 이제 그런 말씀. 이 간절할 절자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7장. 네. 37장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38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차빙 세간 유의 지선하야도 역가면 삼도 고륜하고, 천상 인간의 득수 수승 과보하야 수제 쾌락이원. 네. 37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38장에는 조금 다른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또 찾자, 또. 의지할, 빙의한다, 의지할, 빙의한다, 뭐, 저기, 나한테 들러 달라붙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간 유의지선 하야도. 유의는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보통 인간은 유한하다고 그러잖아요. 유한, 유,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은 무한해요. 한계가 없어, 신은. 그래서 뭐 신은 모든 걸 다 할, 인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유의는, 여기서 유의지선은, 유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눈에 보이고 한계가 있는, 그럼 반대로는 무의죠. 유의, 무의. 유의지선은 선이

같은 뜻으로 삼악도에 삼도 고륜 육도 중에 육도 중에 육도 윤회 중에 우리가 삼선도 삼악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네. 이게 삼 착갈선자 선도고 이거는 세 가지 악한 악도 삼악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선도는 천상,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악이, 축생, 지옥은 삼악도예요. 그래서 가히 삼악도의 고수레바퀴, 고통의 수레바퀴, 세 가지 악도의 고의 수레바퀴를 면한다. 어떻게? 현실에서 세간에 있는 한계가 눈에 보이는 선을만 행해도 삼악도는 면한대요. 천상 인간의 득 수승 과부하여 면하고 그 다음에 천상 인간 여기 천상 인간의 수승한 이거는 특별할 다를 숫자죠. 다르다. 이거는 수승 이길 승자인데 이길 성장에 좋은 것을 과보 수승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수승하게 좋은 과보를 얻을 뜻자. 그러니까 삼도 이 세상 속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착한 선 남에게 정신으로 도와준다든 육신으로 도와준다든 물질을 희사해서 선을 베푸는 것만 해도 삼도를 면해 가지고 천상과 인간의 수승한 과보를 받아. 근데 수승한 과보를 받아가지고 수받아 모든 제자 쾌락 모든 즐겁고 상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쾌락을 받는 거야. 이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유의의선 무의가 아니고 유의의선을 행해도 삼악도의 고통의 수레바퀴 고통의 수레바퀴를 면해서 면할면자 면해서 천상과 인간의 수승한, 좀 다르게 높은 그런 뜻이죠. 수승하다는 건 다른 사람처럼 뛰어난 거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그런 과보를 받아. 왜? 선을 지었기 때문에. 유의 선을 지었기 때문에 수승한 과보를 받아서 쾌락을 얻어. 이게 금생에, 사람 몸 받아가지고 수승한 과보를 받아. 공부를 잘한다든지, 재물이 많다든지 아니면 명예가 높아진다든지 권력이 많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드러난 과보를 받아서 쾌락을 받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쾌락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복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권리가 많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없는 사람보다 좋은 여건에서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유의 선을 행했기 때문에 금생에 고통을 안 받고 쾌락을 많이 받는 거죠. 쾌락이온, 그 다음에 항차 최상승 심심법문은 이제 여기서 하물며 2차자 이 최상승 심심법문은 앞에는 유의의선이죠. 눈에 한계가 있는 선을 행해도 그런 쾌락을 받는데 여기 최상승 심심법문 최상승 최고의 높은 심심 깊고 깊은 법문은 잠깐만 믿음을 내도 잠시 한때 잠깐만 믿음을 내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성자들의 법문에 대해서 기쁜 법문에 그 말씀이 옳다 참 좋다 잠시만 그 말을 믿는 마음만 내기만 해도 소성 공덕을 이룬 바 공덕을 그 법문 부처님 말씀이 옳다 좋다 그렇게 생각만 믿음만 내도 이루어지는 공덕은 불가히 가히 써 비유할 붙잔데 그 공덕은 가히서 비유해보면

말하기를 그 소문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공덕을 크게 다 말할 수가 없고 조금밖에 표현을 못해. 공덕이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 진짜 이룬 큰 공덕보다 조금밖에 이룰 수, 나타낼 수,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여 경에, 저 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조금밖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그 심심법문을 잠깐만 믿음만 냈어도 그 공덕은 굉장히 커서 어떤 비유를 말해도 그 공덕에 조금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소분. 아주 조금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데, 경에 이르시기를 만약에 사람이 써 삼천대천 세계 칠보. 이 삼천대천 세계는 불교에서 얼마나 큰 세계니까 이 세상 전체를 말하다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 우리가 한국이 적은데 한국에 꽉찬 칠보. 일곱 가지 보배 있잖아요. 또 중국이 커도 중국이 하나만 딱찬 칠보. 또 러시아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현재 보이는 모든 나라에 꽉차 있는 칠보도 아니고 이 우주 전체에 꽉차 있는 칠보래요. 그럼 그 칠보가 얼마나 많은 큰 칠보냐고. 그 보물이 얼마나 많냐 이 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꽉 차도 이 칠보 보물이 굉장히 큰데 집에 농 하나에다만 차도 크잖아요. 근데 한국에만 차도 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나라에 하나에 다 차도 큰데 삼천대천 세계는 우주 전체를 합해서 꽉찬 칠보다 이 칠보가 얼마나 많겠어? 이 칠보가 얼마나 많겠어? 그 칠보로 보시 공양이 소세계 중생하야 계득 충만하며 우 교화이 소세계 일체 중생하야 영득 사과하면 기 공덕이 무량무변이라. 보시 공양, 그 아까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 보물이 꽉찬그 보물로 보시. 100% 쓰는, 널리 100% 쓰는 거예요. 공양. 이거는 이자. 이. 세계 중생에. 이 세계의 중생에는 모든 중생에게 보시 공양이야. 널리 써서 공양을 하야 계득 충만해. 이 세계 중생이 모두가 다 다하게 자, 얻을 득 자, 충만해. 이, 아까 삼천대천 시계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 공양에 이 세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에게 보시해서 공양을 하면 하는데 그 세계 중생이 모두가 다다 충만함을 들었어요. 또 교화해 어떻게 이 세계의 일체 중생에게 교화를 해. 교화를 해서 영득 사과하면 하 그 사람 이 중생들을 하여금 사과를 얻으면, 얻게 하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이나. 그러니까 그 칠보로 가득 찬 것으로 보시해서 모든 중생이 충만함을 얻는 것과 또는 그 법문으로 교화를 해가지고 이 세계 중생에게 사과를 얻게, 이제 사과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우리 같으면 법의 등급에서 항마위나 출가위, 항마위 정도 같아. 사과의 최고가 우리 법의 등급의 항마위와 같은 등급일 것 같은데 그것을 얻으면, 얻게 하면 그 공덕은 무량, 한량이 없어요. 양적으로도 한량이 없고, 이 변은 갓이 없다니 갓변자예요, 갓. 가. 여기 끝. 지구가 얘기했으면 지구 끝. 뭐, 하여튼, 끝같죠. 갓이 없어요. 이게 한계가 없다는 얘기, 한계가 없어요. 양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이렇게 넓이로도 보면 한계가 없다. 그런 말씀. 이것이, 그, 불교는 그 수량이 대단히 큽니다. 삼천대천 세계라는 말도 하고, 그 중생, 이 세계 중생의 모든 중생이 다 같이 그 힘을 얻, 그 충만함을 얻는다. 그렇게
10명에만 주고 한 국민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에 다 똑같이 충만함을 얻는 것. 소승사과 성문들이 깨닫게 되는 네 가지 단계. 1. 수다원과 처음 수도문 중에 입참하여 색성, 향미, 촉법의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경지, 입류라고도 한다. 예, 불교에서 얘기할 때 소승, 대승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승자는 소승, 소승, 이게 탈승자예요. 타다, 사람이 타다. 글씨가 좀잘안 써졌네요. 예. 타다인데 적은 수가 타는 거예요. 소승은. 그래서 불교 그 원시 불교 당시 불교를 되게 소승 불교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승 불교는 이제 반대로면 이제 많이 큰 많은 숫자가 탄다는 얘기인데, 예. 대승 불교는 보통 그 용수 예. 불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500년 후에 태어나셨던 용수보살. 용수보살이 그 법을 중흥을 시켰다고 그래요. 불법을 중흥시조라고 그래요. 중흥. 부처님 법이 공부하시다 한 500년 내려오다가 용수보살이 500년 태어나서 불법을 더 크게 융창시켰어. 중흥시켰다. 다시 한번 흥하게 만들었다. 그런 어른이 우리가 보통 용수보살이라는데, 이 용수보살이 불교를 중흥시키면서 내놓은 사상이 대승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 초기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법은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산다고 보면 이제 500년 후나 되니까 조금 그 상황이 달라져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법을 더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그 중흥시킨 시조가 이제 용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승은 그 부처님 당대에 나왔던 그 법으로 그 글자에 매인다든지 상황에 매여서 쓰면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해석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학을 좀 크게 하면 아마 중흥시조가 법을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설명을 이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소승사과를 부처님 당대에 공부하는 법이 단계가 네 가지. 성문사고, 그전에 성문이라는 말씀 들었죠? 이게 소리 성자에 문문자죠. 부처님 소리를 직접 듣고 공부하시는 이야기죠. 부처님 열반 후에 공부한 게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직접 받들고 부처님 당대에 공부했던 게 초기 불교, 원시 불교라고도 하는데, 그때 얘기할 때 성문이, 그때 공부할 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깨닫게 되는 네 가지 단계.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소리를 듣고, 부처님 법문을 직접 받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단계가 네 단계로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법이 등급 여섯 단계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공부를 불교학을 하면 법위가 52등급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크게 띄어서 네 가지로 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소승사과하고 이제 중흥, 대승보, 용수보살에 태어나서 대승불교로 불교 원리를 좀 크게 확장시키고 크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중흥을 시켜놓은 것은 대승사상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불교는 대승사상에 바탕하죠. 초기 불교는 아니요. 그래서 대승사상에 공부를 하다 보면 원시 불교를 보자, 초기 불교를 보자 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원시 불교도 공부하고 초기 불교도 공부하고 그 뒤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대승사상으로 나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온 사상이 대승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네 개인데, 수다원과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사과기 때문에 과가 붙은 것 같고, 수다원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보통급 특식 받듯이 여기는 수다원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불법에 귀해가지고 해서 색성, 향미, 촉법, 이거는 우리가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경. 육경. 네. 여섯 가지 경계. 나에게 부딪혀지는 경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육구는 아니비설신이고, 색성 향미 촉 법의 경계에, 색은 형상이에요. 색은 형상. 형상. 성은 소리. 근데 형상을 우리가 보고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끌리고, 내 갖고 싶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좋은 형상, 좋은 모습,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지. 끌려가는 건데, 갖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게 잘 다스리는 거죠. 좋은 집, 좋은 옷. 요즘에는 명품 백이 시끌시끌하던데, 그런 것,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이 끌려가는 게 보석, 뭐, 의복, 음식, 이런 게 한번 빠지면,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죠. 뭐, 마약을 한번 빠지면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형상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는지 않네. 아, 저것은 저것이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보고 빠진다든지, 옷을 보고 빠진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렇게, 소리는 이제, 음악이든지, 무슨 뭐, 새소리를 좋아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향기.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암컷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
2: 누군가에게 이 소리는 알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곁에 있다는 노크 소리입니다. 당신의 안부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상 밖으로 이끕니다.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조화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넝쿨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 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6월의 끝자락에는 보리가 물들고 뻐꾸기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는다 라고 했던 헤르만 헤세의 문장을 떠올리다 보니 정말이지 산책길에 늘 듣던 뻐꾸기 소리도 잦아든 듯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생명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달이네요. 우리의 하루도 녹음처럼 단단해지기를 바라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34절입니다. 법문 듣는데 도가 있으니 첫째, 마음을 비우고 들으라. 법문을 들을 때 늘 듣는 말을 또 듣게 된다는 관문상이나 어렵고 고준해서 감히 따를 수 없다는 현해상을 버리고 자기의 아는 것에나 세간사에 집착된 마음도 없이 할 것이며 설법하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을 놓아버리고 오직 텅 빈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둘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라. 부처님의 법은 이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심심풀이로 믿고 닦는 것도 아니며 다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만사에 앞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셋째, 활용할 대중을 가지고 들으라. 설법에 잘하고 잘못하는 가늠이나 법설을 말만 취하여 옮기려는 생각이나 또는 누가 이 법설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걸려있지 말고 진실로 내가 이 법문을 어떻게 활용하여 살려낼 것인가 하는 대중을 가지고 실지 경계에 다다라서 들었던 법문을 연관시켜 실천하는 것이 들을 때나 활용할 때의 최고 차원의 법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홍서원에 법문이 한이 없으나 맹세코 다 배우리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법문은 부처님의 법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산 법문을 말하는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은 천하에 당하는 곳마다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법문을 들을 때 마음을 비우고 들으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며 활용할 대중을 가지고 들으라 하신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바흐의 관현악 조곡 가운데 아리아 스윙글 싱어스 아카펠라 연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인사드릴게요.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법도가 있고 진리에 맞게 잘 사용하는 법을 용심법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착하게 쓰면 내 모든 행동이 은혜로 나타나서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자리이타의 삶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흥가족 모두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은혜롭고 행복한 삶이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0: 제초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2: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8장 참회문.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셨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재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재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재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 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 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제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제약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재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재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랑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제업을 마쳤다 하리라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모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영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오.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제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참회문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7장 참회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대종경 전망품 1장 말씀입니다. 한 제자 한문 지식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원래 문자 여하의 메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는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라. 대종경 전망품 3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익산의 총부를 처음 건설하실 때 몇 간의 초가에서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지금 우리 회상이 무엇과 같은가 비유해보라. 곤대호 사르기를 모짜리 판과 같나이다. 다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런가? 대호 사르기를 우리 회상이 지금은 이러한 작은 집에서 몇십 명만 이 법을 받들고 즐기오나 이것이 근본되어 장차 온 세계에 이 법이 편만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농사로 비롯한 것 같이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나리라. 대종경 전망품 4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우리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고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에 공을 쌓아라.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대종경 법문은 전망품 1장과 3장에서 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금강산의 주인을 고우리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0: 제 14 생사편
1: 1. 정산용사 말씀하시기를 생사 대사를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체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100%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에 실력을 구비하여야 생사 대사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2. 말씀하시기를 생사거래에 세 가지 근기의 차가 있나니 하나는 애착, 탐착에 끌려서 거래하는 근기라 가고 오는 길에 정견을 하지 못하고 항상 전도가 되어 닥치는 대로 수생하여 취생몽사하며 또는 원한이나 증오에 끌려 악도에 타락함이요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니 정법 회상에 철저한 신념과 발언을 가지고 평소에 수행을 하며 최후의 일념을 청정히 하면 오나 가나 부처님 회상에 찾아드는 것이 마치 자석에 쇠가 따르는 것 같이 됨이요. 셋은 마음의 능력으로서 생사를 자유하는 근기니 이는 철저한 수행의 결과 삼대력을 원만히 얻은 불보살 성현들이 육도 거래를 임의로 하심이니라. 3. 학인이 사례기를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하신 말씀과 천업을 돌파한다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일러주소서. 말씀하시기를 정업을 면치 못한다 함은 이미 정해진 업에 대하여는 죄복을 주는 권능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업은 면할 도리가 없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요. 천업을 돌파한다 함은 그렇게 주어지는 업이라도 받는 이는 곧 자신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는 그 죄복에 마음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함으로 곧 그 업을 자유로 함이니 이것이 천업을 돌파함이니라. 4.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5.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최후의 일념을 확실히 챙기며 청정한 마음으로 구애 없이 떠난 즉 가고 오는 길에 매함이 없으나 그렇지 못한 영은 그 영로에 미혹이 많나니 더욱 천도 행사가 필요하나니라. 6. 말씀하시기를 천도라 함은 영가로 하여금 이고 등락해 하며 지약 수선케 하며 전미 개옥해 하는 것이니 일심이 청정하여 천도할 것 없는 데까지 천도함이 참다운 천도가 되나니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도량이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가뭄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그러나 한갓 치제 행사만이 능사가 아니니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평소에 본인의 천들을 위하여 적공을 하는 것이요. 후인들도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항시 열반인을 위하여 심구도 하고 열반인을 위하여 적선도 하여 열반인의 공덕이 길이 세상에 미치게 하는 것이 또한 천도의 중요한 조건이 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생사편 1장에서 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성주를 지호우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4. 학인이 여쭙기를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상제님이나 부처님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자로 모셨으나 수은 대신사께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 하여 종교혁명을 일으켜 주셨고 대종사께서는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마다 불공을 하라 하시어 더 큰 종교혁명을 일으켜 주셨으니 앞으로는 자력과 타력을 원만히 병진하는 수행과 신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는 복과 해를 멀리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대종사의 위대하심이니라. 복과 해를 구하기로 하면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성현에게서만 구하지 말고 복과 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서 찾아야 하나니 이것이 대종사께서 주창하신 새 시대의 새 불법이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새하늘 새 땅에 새 문명 개벽의 문이 활짝 열려가니 그 진리의 대운을 누가 맡겠느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지 말고 오직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을 잘하여 자기 불공, 교도 불공, 국민 불공, 인류 불공에 힘쓰자. 이 불공만이 진리의 대운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열리고 밝아지고 하나 되어가는 진급의 시대이므로 마음 공부에 더욱 힘쓰자.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천시대는 해원상생, 영육상전, 이사병행, 동정이려, 원형이정의 도수요, 과학과 도학이 병진하는 도수요, 물질과 정신이 개벽되는 도수요, 양심과 도덕이 살아나는 도수요, 전체불의 도수이자 진급의 도수이니 이러한 원리에 맞추어 대비를 한다면 한량 없는 은혜와 진급이 있을 것이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선천의 기운만 붙들고 헤어나지 못한다면 재앙과 강급이 뒤따를 것이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세상이 병들었다고 야단이나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만 있다고 하므로 대종사께서 의왕이 되시어 병든 세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삼학팔조와 사은사요를 내놓으셨으니 우리 모두 마음병 치료의 명의가 되어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느니라. 9. 대산종사, 정산종사 열반기념제에서 유음과 추모담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는 부처님이시므로 그 어른들이 생각을 하면 세계가 그 방향으로 움직였나니 선장이 키를 돌리면 뱃머리가 따라서 돌듯 세계의 방향이 전환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일원 대도와 정산종사께서 내놓으신 삼동윤리의 기운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일을 하고 가는 것이니 우리도 스승님들께서 내놓은 일원 대도와 삼동윤리를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개벽편 4장에서 9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63장 가는 맘 잡아매고를 김민종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밤을 극에서 극으로 쓰지 말자. 극에서 극으로 쓰지 말자. 이게 뭔가 하면 초입자. 저의 공부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지금 회장님, 성질 한 번씩 날 때 있어요? 성질 날 때 있느냐고요, 성질.
1: 있죠.
0: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성질 날 때? 내야지, 뭐. 자, 성질이 날 때 있죠? 그게 성질이 날 때, 그 성질을 말이죠.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에 따라가지고 극하게 가느냐? 극하게 안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죠? 안 그렇습니까? 순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먼 경계를 딱 당겼잖아요. 당했는데. 그때의 마음의 상태가 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극으로 안 가고 조절하느냐? 자기가. 이거 요걸 조절해야 됩니다. 요걸 조절하는 것이 뭔가면요, 양성하는 공부의 가장 기초예요. 나는 대로 다 써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리고 이러면 양성이 되겠습니까? 계속 소모죠. 아, 배터리도 다 쓰면은 배터리가 다 따라버리죠. 아, 그리고요, 저 지금 우리가 방에 살 때요, 온수통 있죠. 온수가 저녁에 전기가 와가지고 저녁에 지금 그 대폐지죠. 근데 그놈을 다 쓰고 나면은 온수 다 쓰고 나면 뭔 물 나옵니까? 찬물 나옵니까? 난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모가요. 그래서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아까운 줄 압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은 아까운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아까운 줄, 진짜 아까워할 것을 아까워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마음의 자리가 말이죠, 소모되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니까. 그리고 다 써버려요. 제가요, 지금 오늘 강의하잖아요. 지금 강의하죠. 이것도 뭡니까? 써지요. 소모예요. 저 죽으면은 살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저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다 쓰잖아요. 이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요, 제 마음속에 이게 싹 다 빠져버린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 안 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살살 그냥.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그거로 쓰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초입자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야지 이제 양성이 이제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거기서 그걸 안 쓰고 초입자가 해야 되는 공부는요, 그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데 이 피경 공부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요, 제 말 많이 안 합니다. 제 말 많이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더래요. 점심 식사를. 그래서 이제, 근데 안 한다 그랬대요, 자기가요. 그래서 왜 안 한다고 했느냐?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만 또. 그 사람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말만 계속 밤 끝날 때까지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니까. 이해가죠? 비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반갑다고 막 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이건 뭔가 하면요, 양성하는 공부에 자기가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의 마음의 본래 자리를 잘 지켜내고 그거를 길러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단련하는 것이 첫째는 비경이에요. 경계를 피합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사는데 이 경계를 피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경계를 대한다 이 말이죠. 항상 피하고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저 덕타운에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 맨날 안 가면 되겠습니까?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또 가줘야 될 땐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내가 또 요청해 갖고 밥 먹자고 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대경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누가 이제 내가 이제 밥 한 끼 먹자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요 가서 두 시간을 만나고 두 시간을 얘기를 쫙 들어줬어요. 그거 들어주니까요 그냥 그동안에 자기가 그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을 나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 그냥 속이 사그라하게 풀리더래요. 그리고 제 전화 한 통화를 받으니까 거의 그렇게 위안이 되더랍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요.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누가 독에 노래를 하나 보였어요. 하루에 한 번씩 문자 합시다. 합시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굿모닝, 잘 자요, I love you. 이 말 한마디가 선물입니다. 하는 노래 있대요. 그걸 또 탁 보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굿모닝, 잘 자요, I love you. 이 말이죠. 지금 돈 안 드는 선물이래.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문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자.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자고 그러더라고. 그 노래에 가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말이죠. 굿모닝, 잘 자요, I love you. 돈 안 드는 선물입니다. 우리 돈 안 드는 선물 합시다. 하는데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만나갖고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만나갖고 두 시간을 들어주고 얘기를 하니까요, 마음의 속에 있던 것들이 싹 풀린다고 그래요. 또 이런 경우는 대경을 해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르는 공부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이제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첫째는 이렇게 지금 하지만 또 이게 이제 더 숙달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자유자재로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활용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 마음을요, 우리가 자꾸 기르기만 하고, 닫아버리기만 하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마음을 또 쓸 때, 그래서 우리가 닫아갖고 기르잖아요? 닫아갖고 길러서, 그거를 쓸 때, 또 쓸 때는 또 멋지게 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쓰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기르는 공부에 지금 이 두 번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기르는 공부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사용하는 공부. 사용하는 공부. 이게 이제 사용하는 공부인데. 그래서 모든

성경계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 사용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희로애락가 또 말이죠. 원근친수에 끌리지 않게. 원근친수에 끌리지 않게. 희로애락가 원근친수라고 지금 이 원문에 지금 5장 원문에 말씀하신 희로애락가 원근친소. 자, 희로애락 원근친소. 이것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끌리지 않게 사용을 해라. 이제 그렇게. 희는 기쁜 것이죠. 노는 지금 성질내는 것이죠. 애는 좋아하는 것이고, 애락,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근친소. 원은 멀고, 근은 가깝고, 친은 친하고, 소는 섞을고. 이런 것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희로애락이 다가오게 되고, 또 원근친소가 사람의 생활은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원근친소가 생기죠?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생겨요. 그랬어요. 아유, 지금 우리, 수타원님, 저하고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예? 좋아합니까? 친한 것보다도 좋아하는 것까지 가는구만요. 예. 자, 이거, 이게 살다가 보면요. 이게 뭐죠? 자기도 모르게 원근 친소가 생기는 거요. 그리고 또 희로애락이 생기는 거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인간 삶에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말이죠.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우리가 끌려갖고 마음을 쓰면은 그는 뭔가 마음을 잘못 쓰는 거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데 끌려갖고 마음을 사용하지 말자. 이제 원근친수와 희로애락과 은근친수에 끌리지 말자. 그안 갖고 딱 이제 중심을 잡는 것이거든. 이 중심,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거. 자꾸 이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사용하는 공부의 가장 요점이 이제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는 공부는 이게 뭔가 하면 견성이죠. 기르는 공부는 양성이죠. 사용하는 공부는 뭡니까? 솔성.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솔성 이렇게 아는 공부는 견성이고 양성 솔성 견성 양성 솔성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게 자 그러면 견성은 뭐 우리 교리로 볼때뭐뭔 공부입니까? 정신수양 아니죠. 사리연구, 예, 사리연구. 자, 그러면, 기르는 공부, 양성은 뭡니까? 성신수양.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공부는? 작업치사. 자, 이게 뭔가 사막이죠? 결국은 뭔가 일은성의 수행은 어떻게 되냐? 사막으로 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좀 풀어서 쭉,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금 교육법 5장의 내용도 이걸 지금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견성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시작은, 아니, 사막의 시작은 뭡니까? 그렇죠. 정신수양이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왜 견성이 먼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마음자리를 보고, 자, 거두어드릴 것과, 또, 쓸 것과, 자, 거두어드리는 것은 뭡니까? 수양이죠. 쓰는 것은 뭡니까? 치사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말이죠. 보고, 알아야지. 이걸 뭔가면요, 거두어드릴 것인가? 순간적으로,
사용할 거 쓸 것인가? 이것이 말이죠.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요. 정신수양 따로 있고 사례연구 따로 있고 작업지사 따로 있고가 아닙니다. 한 생각 속에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가 순간순간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이런 쌍의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대강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요즘 무너진 교육 현장에 일침을 가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죠. 현실에선 그만큼 시원한 한방을 날리는 주인공은 없지만 한 번쯤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란 상상도 해보는데요. 그러다 문득 혹시 내가 그런 빌런은 아닐지, 나로 인해 불편했을 사람은 없을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는 거, 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행동해도 그런 참교육을 꿈꿀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부터 먼저 돌아보기. 오늘은 그것부터 시작해볼까요? 6월 10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노라조의 사이다 듣고 왔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하기 쉽지만 정작 자신의 행동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건 진짜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그게 커져서 멀어지기 쉽기도 한데요. 남을 지적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요.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훈수두기는 쉽지만 어느 순간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막 훈수두면서 이러쿵저러쿵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돼서 너무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반성하고 내가 그런 빌런이 되지 않게 나 스스로를 좀 단속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942님이 맞아요. 드라마 너무 통쾌해요. 보셨군요. 와 진짜 이게 속이 시원해져서 재밌게 보면서도 그 장면 장면 이야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현실에서 너무 있는 일들이라서 또 갑갑하긴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만 현실은 사실 아직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드라마 너무 통쾌해요. 속이 다 뚫리더라고요.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잘 보내보아요. 행복하세요. 보내주셨고요. 8070님이 안방에 걸어둔 시계 건전지가 다른 지가 한참 됐는데 휴대폰으로 보면 되지 하고 안 바꿨거든요. 그러다 오늘 진짜 늦잠 잤네요. 유유 알람도 다 꺼버리고요. 유유 왜 잠결에 벽시계를 본 건지 귀찮아도 해야 할 건 바로바로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잠이 너무 취해 있을 때는 이성적인 생각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을 때가 분명히 아침에 있거든요. 이 내가 정신이 있고 뭔가 잠에 취해 있지 않을 때는 저건 배터리가 나간 시계야라는 걸 인지하지만 너무 잠에 취해 있을 때는 저게 배터리가 나갔었는지 안 나갔었는지 그런 거 전혀 기억 못하고 초침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니까 맞아요. 8070님 말씀처럼 귀찮아도 해야 할 건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왓쨈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로켓처럼 빠르게 쓱 배송해 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이 키스 키스 키스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밀리에 두 곡 듣고 옵니다.

헤이 키스 키스 키스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32초 지나고 있어요. 아, 105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오늘은 6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당시에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후신인 중앙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매해 기념식이 개최되던 학교 강당이 아닌 100주년 기념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선배들의 뜻을 가슴에 잘 새기고 무사히 다녀오길 기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2학년 119기 황땡땡아빠 황희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후배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뿌듯하고 의미 있고 이 또 1학년 친구들이 이 의미를 다 품에 안고 광화문 광장까지 기념식에 참석하러 다녀오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더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분들의 뜻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무사히 잘 다녀오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아, 경서의 노래 듣고 올게요. 고백 연습.

경서의 고백 연습 이어서 들어본 곡은 소란의 괜찮아였습니다. 서화정님이 연아님 한 주의 가운데쯤 수요일 굿모닝입니다. 특별한 하루도 좋지만 무탈한 하루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그저 무탈한 하루 보내보아요 우리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무탈하고 평안하고 화사한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리사 다 괜찮아요.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는 우리 특화전고객님만을 위한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만을 위한 음악 택배, 어떤 노래들을 신청하셨을지, 어떤 노래를 또 누구에게 배송하실지 저희가 딱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이 주문하신 음악들 잠시 후에 쌩하니 저희가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듣고 싶은 음악들, 하고 싶은 얘기들 저에게 듬뿍 담아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1 채팅을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진주예요. 에브리바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2065 고객님께서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자 아들의 생일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모두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며 보내주신 조기찬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임재범의 고해,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2065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겨우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오늘 요청해 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는 저희가 오늘 조규찬 씨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임재범의 고해,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는데 아니 그나저나 결혼기념일에 아이가 태어나신 건가요 그러면? 오, 너무 신기한데요. 야, 집안의 행사가 하루에 싹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이제 또 자녀분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안 챙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기쁜 날 맞으셨는데 2060님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허진은비 호비맘님께서 27년 만에 신랑이랑 둘이 부산 놀러왔다가 다시 일상 복귀했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연애할 때 기분도 아니었지만 와보니까 좋네요. 그때 그 느낌 기분은 아니어도 잠시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 느낌은 아니지만 또 다른 행복을 또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장나라의 고백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전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구상출유.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3부,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너죠. 동해동해 차차차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동요 한 곡을 준비해놨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동요는 아니라서 귀에 익으신 분도 있고 나는 좀 낯선데 처음 듣는데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 그런 약간 신선한 동요로 오늘 준비해봤어요. 잠시 후에 잘 들어보시고 딸랑 종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 어떤 말이 들어갈 것 같은지 퀴즈의 정답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 퀴즈의 정답들 다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동요 만나볼게요. The Blank Shop 피처링 원필이에요. 사랑 노래

각박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의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찾기 프로젝트 동해동해요 채채채 바로 만나보죠. 다같이 박수 세번 시작!

덩이덩이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최창희 작사 작곡의 동요 사과가 쿵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가사처럼 하늘에서 사과가 쿵 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 노래에서 오늘 딸랑 종소리가 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과가 쿵쿵 우리는 땡땡 좋게 나눠 먹죠. 커다란 사과가 쿵쿵 우리는 땡땡 좋게 나눠 먹죠.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땡땡 좋게 나눠 먹죠. 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세요. 1번 운, 2번 기분, 3번 넉살, 4번 사이. 1번 운, 2번 기분, 3번 넉살, 4번 사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동요동의 차차차는 최창희 작사 작곡의 동요 사과가 쿵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사가 정말 재밌기도 하고요. 뭔가 귀엽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많이 귀에 익은 동요가 아니라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 있는 동요기도 했습니다. 아유, 아침 사과가 금사과라는데 우리 가족분들 바쁜 아침 사과 한 쪽이라도 좀 챙겨 드셨으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이 노래 중간 부분에 커다란 사과가 쿵쿵 우리는 땡땡 좋게 나눠 먹죠 라는 부분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땡땡 좋게 나눠 먹죠.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운, 2번 기분, 3번 넉살, 4번 사이. 1번 운, 2번 기분, 3번 넉살, 4번 사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4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퓨.

10cm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10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해동의 차차차 오늘은 사과가 쿵 만나봤어요. 커다란 사과가 쿵쿵 우리는 땡땡 좋게 나눠 먹죠.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문제가 나갔고요. 장기하와 얼굴들 그렇고 그런 사이 가을방학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윤건 가려진 시간 사이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답 같이 들어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4번 사이였습니다. 2152님 4번 사이좋게 먹어야죠. 아기는 너무 순수해요. 4831님 4번 사이. 동심은 저에게 좋은 추억이에요. 2537님 정답 기분입니다. 땡! 2537님 정답은 4번 사이였습니다. 기분 좋게 알바 가고 있네요. 아침 공기가 상큼해요. 정답 사이네요 라고 크크크크. 아, 정답 다시 보내주셨군요. 아, 너무 신나게 땡을 외쳤는데 정답을 맞추셨네요. 7477님 사이. 맛있는 건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죠. 그래야지 살도 안 쪄요. 이정동님 정답 4번 사이.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 늘 응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박 2일 오덕훈련원으로 도보 공교단 교도 정기훈련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늘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종동님 잘 다녀오세요. 3450님 저는 4번 사이좋게로 찍어봅니다. 저의 국어 실력을 믿습니다. 테스트 겸 해봅니다. 어, 테스트 통과하셨는데요. 9105 뒷번호 쓰시는 분 사이. 여름엔 사이좋게 수박도 나눠먹고 즐겁게 보내보아요. 3868님 4번 사이. 충주에서 얼갈이 배추를 보내줬는데 김치 담은 거 사이좋게 이웃과 나눠먹어야겠어요. 오, 이 이웃분들은 무슨 보기 싫어요. 너무 좋겠는데요. 뒷번호 9016님 정답은 4번 사이입니다. 늘 아침에 함께하는 방송은 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랍니다. 잠시 정차 중에 얼른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8738님 4번 사이입니다. 마트에서 진열하는 알바하는데요. 과일 중에 진열하면 제일 예쁜 게 사과거든요. 빨강, 노랑, 연두색 신호등 같아요. 이하나 치료님 정답 사이. 화창한 아침입니다. 일찍 출근하니까 여유가 생기네요.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8738님 2175 쓰시는 분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선미의 노래 드릴게요. 사이렌.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60 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요, 제100주년 60 만세 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독립유공자 13명을 포상합니다. 60 만세 운동은요, 1926년 순종 황제 인산일에 학생과 종교계 그리고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들이 실행했던 독립 만세 운동인데요. 1919년 3.1운동과 1929년 광주 학생운동과 함께 우리 민족 3대 만세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상에는 연희전문학교 2학년 재학 중 60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른 이병립 선생을 포함해서 같은 연희전문학교 학생으로 60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이후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주 지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펼친 유경상 선생, 신문배달부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은 물론 만세시위에 사용할 인쇄물 제작을 돕고 직접 배포한 김낙환 선생 등인데요.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0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영지, 도경수, 스몰걸, 빅너티, 이무진, 바이바이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송승헌 10년이 지나도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싶은 순간을 만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턴을 해야 할지, 뭐 아니면 어떻게 무리 없이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요, 러닝머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줄일 수 있을까, 다치지 않고 내려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할 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기계와 내 발의 속도를 동시에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방법뿐이겠죠. 만약 순발력이 좋아서 그 벨트가 돌지 않는 가장자리에 코난인가요? 아무튼 코난처럼 가뿐하게 올라서면 그건 정말 괜찮겠는데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조용필, 고독한 러너.